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Deni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준혁.
0: Welcome to Denim Soup.
2: Yes, we got 태훈 준혁 back in the studio inside. Let's go.
0: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3: Hello.
0: 아,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3: I am Junior. Hello, 안녕하세요.
2: 와!
3: Yeah.
2: 잘 다녀왔어요?
0: 네, 잘 다녀왔습니다.
2: 아니, 콘텐츠 왜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찍었대? 아, 귀여워 죽겠어요, 진짜.
0: 그거 보셨어요?
2: 어, 춥네. 네.
3: 아, 맞아요. 레오스. Yeah.
2: 너무 웃겼어요. 아니, 이 어쩌다 보면 우리 TNX 계정이 열자마자 첫 계정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0: 어, 그래요?
2: 제 피드에. 그래서 한번 봐요.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거는 한참 또 이제 아예 그냥 릴스를 볼 때가 있잖아요.
0: 네.
2: 릴스를 보는데 또 나와요.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3: 알고리즘.
2: 알고리즘에 아, 뜨니까.
0: 감사합니다.
2: 어. 아, 근데 좋은데. 가서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찍었더라고요.
3: 맞아요.
2: So they did go to do a few shows in Japan and come back, and they shot a few reels while they were there. I think there's probably still going to be some more that are going to be posted. And I was just saying that a lot of times when I open my social media account, like TNX's official account comes up as like the first account on my feed, but then like there will be times where I'll be just going through my algorithm and they will pop up again, and it's like the happiest feeling ever because like our voice came up in my algorithm. It's a great feeling. Okay. 그러게요. 우리 청취자분이 카메라가 네. 갑자기 초점이 안 맞은 건가요? 아니면 제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 건가요?
0: 무슨 일이시죠?
2: 어, 약간 초점이 안 맞는 거. I think the full shot is not. Okay. I think the full shot went out of focus. Very slightly.
3: Oh,
2: very
3: yeah.
2: slightly. There we go! Look at that! 우리 청취자분들 예리한데요?
3: 그러니까요. 어, 저희도 눈치 못 챙겨.
2: 저는 되게 그냥 우리 뿌샤샤하게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
0: 눈썰미가 엄청 좋으시네.
2: 그러니까요. I did not catch that. Oh, look at that! Our listeners are standing on top of things.
0: 근데 yeah. 오늘 사연이 되게 좀 새롭던데요?
2: Yeah! 아이, 우리 뭐 사연이 되게 재밌기도 해서
3: 네.
2: 그냥 바로 들어가죠 뭐. 일단은 we have our segment. 그래서 저 코너 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태연 씨부터 could you please introduce the segment please?
0: 네. Part 1, Balance Soup, Balance.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장애 때문에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ard to ask answer questions. Part 2, 익명숲, Anonymous.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숲, Prescription.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특별히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완전 필요해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e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ah, so you guys have to choose first.
3: Yeah.
2: Now, we do a warm-up balance type of a message because there's a few messages that our listeners send in and like our writer tries to put them together. Yeah. So Taeyeon's gonna give us our first story.
0: Okay, part one, balance soup. 낯가림이 심한 극내향인인데 친구랑 만나기로 한 날 일면식은 있지만 친하지 않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어쩔 땐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친구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매번 불편한데 제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서요. 그냥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2: 네. 아, 잠깐. 오, 오, 오, DJ상. 아, 오늘 제 감정이 좀 격하도록 이해해 주세요. 아. 공감이 제가 대본을 보면서 좀 씩씩대면서 본 사연이 좀 많긴 했어요.
0: 저도,
2: 사실.
0: 저도 공감합니다.
2: Right?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의 그 극내향인이랑 상관없이 this is rude.
0: 그렇죠.
2: 이건 솔직히 친구가 조금
3: 그렇죠.
2: It's rude.
3: Yeah, that's true.
2: It's rude. Okay, 두 분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0: 뭐 사실 저는 매너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형적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해결을 원하시는 거면 뭐 이 친구를 만나지 말던가 얘기를 하던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2: 어...
0: 아, 나 너무 티인가?
2: 아, 근데 아니, 저도 티기는 한데. 저도 티기는 그러니까 한데.
0: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사연 같은 걸 뭐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밖에 안 떠올라요.
2: 그렇죠.
3: 아, 근데 이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저도 이게 뭐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사실 친구를 만나지 말던가 해결을 하려면 말을 하던가 사실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서.
2: 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천 CJH님은 전 2인데 이건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이게 좀 우리 청취자분이 지금 내향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마 제가 이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이러는 분들이 아 내가 이상한가? 라는 거를 좀 깔고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경향은 맞아요.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So I feel that our listener, and I've noticed that a lot of extreme introverts with their social anxiety and stuff like that, they just assume that they're going to be in the wrong, bu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being an introvert. I think there needs to be some rules.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고 저도 이런 상황에 저도 이제 이 친구인 적도 있었는데 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제가 네. 만약에 태훈 씨랑 이제 너무 친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한데 전 네. 태훈 씨가 나이 들수록 좀 약간 너무 더 이 아이가 되는 느낌이어서 아, 좀 그거를 좀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을 최대한 좋게 네. 포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를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0: 그렇죠.
2: 얘야, 친구야. 네가 너무 아이라서 너무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것 같으니 우리만 만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친구를 만났으면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든가.
0: 그렇죠. 해야죠.
2: 아니, 그러니까요.
0: 저 사실 그 말씀 없으셨으면 저는 그것도 싫어요라고 하려고 했어요.
2: 그렇죠.
0: 네, 아, 왜냐면 그 본인 생각 본인이 남을 생각한 거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본인을 생각한 거밖에 안 돼. 남이 불편하면.
2: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네.
2: 맞아요. Okay, so Taylor made a good point. So he, I was saying that, I mean, so to try to make it sound like the friend is being in the right here, they might think that, okay, like my bestie is like an extreme introvert. Like I want them to meet more people instead of just me. So they're like trying to force people onto them. But like, then you have to explain the situation. And he was just like, if you didn't say the last part, I think I would have said no to your opinion as well, because I feel that pushing that kind of stuff is going to be a little too aggressive for the situation. 어,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눈치를 챘나 봐요. 제가 얘기를 하자마자 어 맞아요. 다양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2: 설명. Tell them, please.
3: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2: 어, 아 있어요. 오.
3: 저도 진짜 상당히 내향인이라, 그러니까. 친한 진짜 친하고 편한 사람도 아니면 절대 안 보거든요. 심지어 제 친구도 다 알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먼저 혹시 뭐 친구를 데려가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긴 말 안 해요. 말이 길어지면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 어 근데 지금 준혁 씨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 청취자분은 막상 만나면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가 봐요.
0: 누가요?
2: 이 우리 사연 우리 사연 보내준 청취자분이.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친구가 눈치가 없어도 친구가 데리고 나온 지인들을 이 청취자분이 너무 기분 나쁘게 했거나 좀 불편하게 했었으면. 다시 안
0: 그렇죠.
2: 부르는 게 맞거든요.
0: 몇 번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지금 그냥 그러니까 한 번 그랬는데 계속 그러려고 하는 거는
3: 아 근데 그게 있어요.
2: 그냥 그 친구가 눈치가 없는 건가?
3: 아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새로운 사람 만난 걸 싫어해도
2: 네.
3: 그게 싫다고 새로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2: 아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은 솔직히 제가 만약에 준혁 씨를 처음 보는 자리가 태현 씨가 저를 불러서 지금 두 분이 있는 자리에 제가 처음 갔어요. 근데 제가 준혁 씨를 처음 보는데 준혁 씨가 그냥 아니 안녕하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놀고 준혁 씨가 계속 몇 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전 날 데리고 온 친구한테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친구가 눈치를 채겠죠?
0: 그렇죠.
2: 얘랑 같이 놀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구나. 그럼 그게 반복이 안 될 텐데 또 이 청취자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자리 자체를 좀 맞춰주나?
0: 그런 것 정도는? 같아요.
2: 그렇죠.
0: 근데 불편하니까.
2: 근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하는데.
0: 그렇죠.
2: 그렇죠.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겠죠?
0: 네, 그런 것 같아요.
2: Okay, so Junhyuk made a really interesting statement saying that he's done this with his friends. So it's to the point where like he just shows that he's uncomfortable in the situation, and it kind of has helped with his like really close friends because they know when he's uncomfortable. Like he's gonna be respectful, but he's uncomfortable, and he will show that.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You've actually sparked an idea about like. What if this listener is like pretty good at these like get-togethers to the point where these people don't realize that they're uncomfortable and they're uncomfortable, but they're also doing really good at like hanging out with these new people. And so they don't get the picture. Maybe.
3: 근데 저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어도 만약에 제가 진짜 믿는 친구가 가끔씩 데려오는 친구들은 조금 마음을 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해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2: 거.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리노님이 막상 내 친구의 친구면 이쁜 척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착하고 좀 약간 좀 그런 사회생활적인 걸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님도 사연자분이 정말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착한 것 같다고. 너무 착한 것 같다고. So yeah, a lot of the listeners feel that yeah, if this was like a friend of a friend, even though I was uncomfortable, I would try to make the situation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nd a lot of our other listeners agree that this listener probably is way too nice for the whole situation.
0: 근데 이게 불편한 게 그거 같아요. 이게 뭐 데려오는 친구분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친한 친구랑 시간을 쓰고 싶은데. 이제 그 시간대 내가 다른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불편하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근데 뭐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 만나든지.
2: 맞아요. 근데 말을 일단 하긴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데일밴드를 한번 쫙 찢어야 돼요. Just rip the band-aid. Just be like, 나 이거 싫어. 딱 한 번만 누군가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I think telling the friend would be good. Junhyuk, you have a similar message.
3: Yeah.
2: 좀 비슷한 사연이 준혁 씨가 있다고.
3: 맞습니다.
2: 오케이.
3: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는 있는데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자꾸 뻔한 말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작사 작곡 그리고 안무 제작처럼 항상 창의력 넘치는 작업을 하시는 두 분의 경우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신경 쓰는 점이나 실천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2: 어렵다.
3: I have this specific images in my head. But whenever I try to express them, I feel like I just end up saying the same old cliches. Since you two are always doing such creative work, songwriting, composing, choreography, and producing, I'm curious. What do you focus on or practice in your daily life to make sure you're expressing things through your own unique lens?
0: 어렵다
2: 이거.
0: 어렵네요. 근데
2: 이거는 약간 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이건 절대 답이 없거든요. 답은 없으니까 두 분이 좀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0: 생각 정리를
3: 근데 이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 자신의 감정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아니면
2: 일단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막 어제 꿈을 꿨는데 그게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실전을 하고 싶은데 이 얘와의 이 종이 또는 얘와 제 머리와의 뭔가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0: 네.
2: 뭐 작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아티스트를 보다가 저런 안무에 내가 뭘 얹으면 되겠다. 뭔가 약간 보는 시점이 경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두 분은 특히 이제 활동도 꽤 오래 했으니까 그 좀 약간 그 노하우? 좀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 뭐 필기를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거를 그냥 단어라도 적는지 좀 아, 어떤 무슨. 방식으로 두 분의 좀 뭔가를 할 때 정리를 하시나요?
3: 저는 보통 이제 저도 작업을 하니까 곡 작업 같은 걸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떠오르면 진짜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냥 밥을 먹다가 뭐 드라마를 보다가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뭔가 약간 뭐 장면을 보던가 뭐 대사를 보던가 아니면 그냥 문득 갑자기 떠오르던가 하면 만약에 제가 작업실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면 진짜 그냥 바로 가서 하고 안 되는 여건이면 그냥 바로 핸드폰? 노트나 녹음기로 해놓는 것 같아요. 뭐 멜로디가 떠오르면 녹음을 해놓고 가사나 그런 주제가 떠오르면 무조건 메모장에 적어놓고 나중에

0: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도 뭐쓸 때가 있는데 저는 보통은 약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빨강색이 아니라 뭐 이러이러했던 뭐 빨강 뭐
1: 어어어
0: 약간 뭔가 뭐
1: 아예
0: 그렇죠.
1: 오케이. So both of them are like So Junhyuk says that for him, if he was in walking distance or if he's in going distance to the studio, he'll try to sit himself down. And this can be like after eating or like after watching a movie or a drama or anything that just if there's something that inspires him, he'll try to do that. If not, he'll try to make a memo on his phone. By recording it, if it's like a top line or like, you know, writing phrases down. So it might not be just like a keyword, but like, oh, so like in this situation, like it was like a passionate red or something like that. So he'll try to write an outline about this and as well. 잠깐만. 혹시 멤버분들도 사연 보냈나요? 그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질문 혹시 은희님이 보냈나요?
2: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몰라요. 우리 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몰라요. So one of the listeners was like, "Wait, did the members get a chance to send in any messages to the show? Because this feels like Uni part of said this." 태현 씨,
2: 네.
1: 생각나는 거 있어요?
2: 아,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뻔한 것만 나오는 거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뭔가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가 뻔한가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뻔한가? 그러면 뻔하지 않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씩 나오다 보면 이제 그게 뻔한가를 이제 계속 되새김질 해보고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창작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1: 오케이.
2: 네, 저도 뭐 안무 창작뿐만이 아니라 뭐 릴스 찍을 때나 혹시 구도를 잡을 때나 뭐 이런 걸 볼 때도 원래 항상 이제 그때그때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트렌드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저는 좀 많이 도전적이라고 보지만 뭔가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잘 잡아서 이 뭐 유명한 노래 릴스를 하되 뭐 구도를 바꿔본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계속해서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 이분이 하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1: Okay. So he says to ask yourself, what is a cliche? Like, what is the normal cliche? And like when you're trying to make stuff, constantly think to yourself and ask that question. Is this like a cliche of being like the norm? And he says, like, even when we do stuff and like even if we're doing a reel. So if you're going to try to follow like a reels, if something is trending, you know, do the trend. But like, try to make it your own. Try to do something new, and then you might find yourself in there as well. 사실 저도 이 뻔하다는 얘기가 좀
2: 네.
1: 어렵기는 한데 이 뻔함 안에서는 우리 청취자분이 본인은 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기 때문에 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또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 사실 사랑 얘기가 지금 거의 뭐 글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누군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 그 수많은 얘기가 비슷비슷해요.
2: 그렇죠. 사람이 겪는 거기 때문에.
1: 그 사람 그 누가 봤을 때는 되게 뻔한 사랑 얘기인데 그 뻔한 사랑 얘기는 우리 네. 청취자분이 만들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렇죠.
1: So yeah, I feel like from the start of time we had somebody writing love novels. So I feel that love might be like a very cliche of a topic, but for you it might be something you bring a completely different side to. So think about that. Our official story. 왜요? 준혁.
0: 근데 제일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뻔한 거는 가장 고치기 쉽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봐야 돼요. 뭔가 일단 내가 안 뻔해지고 뭔가 똑같은 게 반복돼서 안 나오려면 새로운 게 나오려면 저는 그만큼 제 하드웨어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음악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결국에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듣고 보고 따라하는 게 그대로 창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1: That's a good idea too. Okay, so he feels that for our listener, read a lot, look a lot, know a lot, just broaden your horizons, and the more you know, the more that it's going to help you to see in a different lighting.
0: Yeah.
1: 자,

0: 이 본격적인 익명 수분요. 오늘은 최대한 네.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1: 아, 또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0: 민감한 주제예요. 아,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파트 2 때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바로 네. 들어갈 거예요. 우리 노래 끝나고 바로 이제 꽁트 들어가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줘요.
1: 좋습니다.
0: So we're gonna come back in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It's gonna be intense, so get ready for it. And after the song break, we're gonna go straight into the act. So listen carefully.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NX's track of 시간의 틈에서 or at the moment, and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0: It's Anonymous Soup time, and we have our official story of the day with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an ex left on my feed. Have you ever scrolled to the beginning of your social media accounts? Have you ever come across an ex's trace? Time has passed and the traces mean nothing. Also, it's technically a log of your life or yourself in that era. So, do you leave it or do you erase it? Even if it might hurt a future significant other.
1: Yo, I scrolled back all my feed and found pictures from Jeju that I took last year. You know, the ones with my ex. I want to erase them, but I look really good in the pictures.
2: Well, I agree. Your pictures came out really nice. As for erasing the pictures, they were a part of a chapter in your life. But at the same time, keeping them up doesn't really look good for you either. Maybe save them on your phone and just erase them.
1: I already saved it, but I really don't know how to feel about this. I like those pictures on my feed, but I know this could cause problems later on.
2: I think it will cause problems for you. It's a memory, but your future partner might not think of it like that, or so other people might think you are still hung up on your ex.
1: This is so hard. Talking to you is making me think about it even more instead of making it easier.
0: Okay, so would you keep your memories or would you move on?
3: De- 우리 청취자분들 이미 열내고 있어요.
4: 댓글 궁금한데요.
3: 이미 열내고 있어요.
5: 설레는 댓글 청취.
3: 우리 한국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태훈 씨, what's 네. happening?
2: 전 애인과의 사진도 소중한 삶의 기록이라며 삭제를 망설이는 모습과 추억도 좋지만 새로운 인연에 대한 예의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사연입니다. Our listener is torn between two different mindsets. On one hand, they hesitated to delete photos of their ex because those memories were an important part of their lives. But on the other hand, they can help but think that clearing them out is the right thing to do out of respect for a potential new partner. They are really struggling with what to do.
3: 아름님은 오늘 첫 사연부터 점점점점. It looks like our listeners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대본 보자마자. 우리 청취자분들 되게 힘들구나 요즘.
2: 근데 이거를 왜 고민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긴 합니다.
3: 오케이. 자, 태훈. Why 이해가 안 가요?
2: 아니, 이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3: 오케이.
2: 당연히 현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3: 아니, 미래의 애인의 예의죠.
2: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4: 근데 이게 정확하게 연인이 나온 사진인 걸까요? 그러니까 연인이 같이 나온 사진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 사진인 걸까요?
3: 꽁트 느낌상은 같이 있는 사진도 있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냥 섞여 있는 느낌인 거죠.
3: 섞여 있는 느낌인 것 같고.
2: 근데 본인만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그분께서 불편하시면 지우는 게 맞아요.
3: 네. 와, 근데 오늘 갈리기는 하네요.
2: 그래요?
3: 네.
2: 이게 갈린다고요?
3: 네. 어떤 분들은 정리해야죠를 엄청 크게 외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 왜? 왜 지워야지?
2: 사람들 쿨병 걸렸네. 장난하나. 아니 본인만 나온 거는 뭐 사실 저도 괜찮아요. 근데
3: 아 그러면 왜 지워야 되는 건가요?
2: 왜라니요? 무슨 말하는
3: 설명을 해달래요.
4: 아 왜가 아니라 그냥 왜, 한마디로 왜. 설명을 드릴게요.
2: 방금 설명했는데
4: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뭐 애인이 있으시다면 그 애인분 핸드폰 딱 들어왔는데 갤러리에 그분 전 애인분이랑 뽀뽀하고 안고 아주 사랑을 진하게 나누고 계신 그런 사진들이 쫘르륵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두 분이랑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때 나 참 예뻤을 거예요. 왜냐면 또 한 세월 또 이제 막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럼요. 또 이제 자연적으로 예뻐지기도 하고 그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뭐 그리울 수는 있는데
2: 좋은 추억이죠.
3: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남자분들이 그냥 뭐 일일이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 사진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사람만 지우고 돌아 이렇게 하지만 언제였더라? 제가 모아놨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전에
2: 언급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3: 아 상관없어요. 저

0: 싸워놨어요. 저 전에 만났던 분들이랑 스티커 사진 찍었던 거가 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스티커 사진이 좀 유행이었는데 제가 아. 어느 한 지갑에 넣어놨더라고요.
1: 아이고.
0: 근데 봤는데 어 나 예뻤어 인정해요. 근데 그냥 그거를 반 잘라서 두기도 좀 웃긴 거예요.
2: 그렇죠. 그냥 버리면 되죠.
0: 어 그래서 과감하게 갈았어요.
2: 갈기까지.
0: 그냥 집에 있는 그 종이 가는 거 있죠. 과감하게 웅웅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때 나는 참 예뻤고 멋있었지만 글쎄 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까지 붙잡고 싶은 추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간 2년.
2: 그니까요.
0: 어 그렇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o to translate, so I'm gonna try to let the boys do some more stuff today. But there was a time where I didn't even know I had this, but like I was going through some old stuff, and I had apparently put a lot of sticker pictures of people that I either dated or kind of was in a dating type of situation. I had like these really cringy sticker pictures, and I literally shredded them because it's a waste of like yeah I was pretty at the time, but like to go and like cut myself out of it and like keep it there would be weird anyways. And so yeah, I agree that it was pretty and whatnot, but it's just like it's past. Like those people are in my past, and there's no reason for me to. I'm not in touch with them anymore, so there's no reason for me to kind of keep them either. Yeah.
2: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나온 사진이면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이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 당연하게도 저는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위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당연히 그때 당시에 행복했던 건 뭐 어쨌든 존중을 해주되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Okay. Yeah. So, yeah, Taehyun was saying that just out of respect to your current significant other or future significant other, lik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kind of like flaunt that everywhere. 우리 처방도 들어야 돼요. 투표해야 되니까.
2: 네.
0: 노래 뭘 갖고 왔어요?
2: 저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승기 선배님 삭제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근데
0: 좋다.
2: 마음을 아파하면서 삭제하긴 하거든요.
0: 어.
2: 근데 이거는 그냥 제목만 보고 들고 왔기 때문에 제목에 포커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So yeah, he brought 이승기 삭제 delete because he feels that it represents everything in that. Okay, 준혁, what was your song?
1: 네, 뭐 저는 이번엔 조금 가사에 집중했는데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적 선배님께서 부르신 걱정 말아요 그대를.
0: 오, okay. So don't worry. 이적's remake of the track 걱정 말아요 그대. Okay, just to kind of focus on the lyrics as well.
2: 댓글을 너무 보고 싶네요.
1: 아 근데 저는 되게 이거는 만약에 상대방이 근데 상관없다면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2: 그치, 그럼 뭐 상관없죠.
1: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고 싫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왜 문제냐 전 연애인데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아니, 차갑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이기적이신 거예요 그건.
2: 이별하세요.
0: Okay, so Junhyuk says that if your significant other has no problem with it, then it's fine. But if your significant other has a problem with something that you can control, he feels that you should do it out of respect. 근데 우리 외국 청취자가 꽤 그럴싸한
2: 네.
0: 의견을 냈는데요.
2: Always.
0: 네. So Aaron was saying if your future partner can't accept you had a life before them, that is a red flag.
2: 그렇죠.
0: 나를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누구와도 만났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죠. Like that's it's a difference though. It's like it's not that like you don't accept it. It's like I don't want it to be flaunted.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SNS잖아요. 전화기도 아니고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진첩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는 핸드폰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2: 소셜 네트워크.
0: 그냥 정말 SNS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우기면 그게 조금
2: 맞아요.
0: 의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2: 상대방의 전 과거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지만
0: 당장 보고 싶지는 않죠.
2: 그렇죠.
1: 보고 싶지는 않죠.
2: 그러니까
1: 그걸 안 볼 권리도 있는 건데.
2: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존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0: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오케이. Okay. So but all three of us agree that it's like it's on social media. It's not like we're gonna go through your like phone and like your gallery and stuff like that. We're not gonna be like, oh my god. But if it's like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and it's there. And, you know, it's uncomfortable to see that there. It, and we express that it's uncomfortable and they're just like, no. Then, yeah. Yeah. Yeah. Okay. So, the votes before we go into our song break. Mm-hmm. 자, 우리 노래 들어가기 전에.
2: 네.
0: 이승기 삭제 is at 69%. 69%예요. 이승기 삭제. 걱정 말아요. 그대 is a number 31%. We'll see if this is changing after the song break. 자,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투표 계속 해 주시면 돼요. 이승기 삭제 delete and Ejox version of 걱정 말아요. 그대. So PH1 is giving us a band version of Different Summer and y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Okay, so our team is getting really, really, really heated about the situation. 우리 팀이 지금 이 질문이 상당히 좀 그런가 봐요. 지금 PD님이 보낸 질문을 들어왔는데. 네. So there's another question. 자, 일기장 또는 블로그 등에 기록되어 있는 XY 기록.
5: 네. 와.
4: 또는 SNS가 네. 아닌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기록 or 네. 주고받은 손편지가 남겨져 있는 것도 괜찮나요? 근데 전 이거예요. 저도 손편지를 잘 버리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5: 아 그러니까요 진짜.
4: 그러니까 이거를 안 버리는 이유가 뭐야? 그리운 거야? 아니 뭐 보고 싶은 거야? 뭐야?
5: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안 보? 아니 진짜 깜빡한 건 이해하겠거든요. 그러니까
4: 맞아요.
5: 진짜 완전 그냥 있는 거조차 까먹어 버린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현 애인이 불편하다 싫다 하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까먹었으니까 그냥 솔직히 버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까먹을 정도로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 이건 못 버려. What? 왜 못 버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뭐 마이 프레셔스 골룸도 아니고 왜 못 버리냐고 그걸.
4: Okay, so our I think our staff outside is like really invested because what if your significant other has a diary or a blog that has stuff about their ex that is like written in there, or if they have kept their pictures in like a folder in their phone gallery, or they've kept handwritten letters. Like, I think I'm gonna ask once, like if I was at their house or whatnot and I saw a letter, like a box of letters, I'd be like, oh, this is cute. Like, why do you keep these though? Like a serious question, not out of jealousy, but just like serious question of like, why? 이건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요. Why?
5: 저도 궁금해요.
4: Like why? Like what 이게 추억이라지만 like what 추억? Like are you gonna go over and be like, oh, 맞아 내가 이랬지? Like what is this?
6: 그거 들고 뭐 솔로지오 환승연애 뭐 이런 거 나갈 거 아니면 그냥 없애세요.
5: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전 그러니까 친구와의 추억이거나 뭐 친구와의 젊을 때 어릴 때 추억 이런 건 괜찮겠는데 아니 굳이 전 애인과의 추억을 왜 컬렉션도 아니고 무슨
4: 고마운 추억 직접 쓴 거라 정성이 있어서 고마운 추억
5: 아니
6: 그러니까 그게
5: 아니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 내가 화를 안 내려 그러는데 점점
6: 그게 그냥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5: 아 이건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F여도 오늘은 공감을 못하겠어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무리 F여도
4: Okay, so we have T and Evan and Junhyuk and Taehyun are both trying not to get quote-unquote too upset about this today. But they're just like, oh, because some of the listeners are just like, no, because like, you know, I wrote those handwritten letters and, you know, like, you know, I'm thankful that I had somebody who was that as well. It's like, then you need to be going on exchange or like, you know, I am solo or something like that. Unless you're going to go on those, like, don't keep them. Okay, so during the song break, 이승기's 학제 is still sitting at 55%, and 이적 track 걱정 마요 그때 is at number is at 45%.
5: 55. 아, 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꼭 말해야겠어요. 아니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알겠는데 그냥 본인 마음 속으로 머릿 속으로만 기억하세요. 왜 굳이 현물로 남겨놔가지고 현 애인한테 상처 주고 그러세요?
4: 그냥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서 그걸 보면 뭐 이때 그랬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오글거리기는 해요. 많이 오글거리기는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5: 맞아요.
4: I mean 일기장은 솔직히 좀 달라요. 일기장은 그때 나의 기록을 했던 일기장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일부러 막 찢어서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일기장 자체를 보관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막 손편지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한 박스에 그렇죠. 이 사람과의 추억이 하나 이렇게 남겨져 있을 텐데 그걸 계속 굳이
6: 그러면 들고 환승연애 나가시면 돼요.
5: 들고 환승연애를 나가시면 돼요.
4: Okay, so we need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the results for today. She's like, why would you have to do that? Okay, so 10, 9, 8, 7, 6, 5, 4, 3, 2, 1. 이승기's attempted to win for today.
0: Erase.
4: Delay got the win. 오, 2주 연속.
6: 어, 그렇네요.
4: 어, 2주 연속. Congratulations.
6: 감사합니다.
4: Congratulations.
6: 아니, 오늘 사연 너무 재밌었어요.
4: 어, 맞아요.
6: 네. 이게 뭔가 진짜 사연이겠죠? 보내주신 사연일 것 같은데.
4: 네, 맞아요. 다 청취자 질문들이, 아니, 저 메시지들이에요.
6: 근데 사실 이런 게 꼭 너무 본인한테만 일어난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사실 겪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아, 내 인생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고민은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4: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봤는데 불편하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6: 그래요.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 네.
6: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삭제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좀 지켜주셔야지.
4: I think that both of the members definitely got a little bit heated for today. 저도 대본을 보면서도 씩씩댔었는데 두 분이 저랑 한 마음이어서 좋네요.
6: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그 상대방에 대한 과거를 막 비난하지 마시고.
4: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름다운 추억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그 우리 청취자분도 이렇게 막 그 지금의 현재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존중해요. 그냥 존중합니다.
5: 그냥 가끔씩 생각나면 그냥 생각난 대로 흘러가고 그런 겁니다. 네.
4: So then it's just like, yeah, keep the memories as memories, because, like, you know, we respect their memories, but just don't let them stay there. Like, you know, just let it go. 네, let it go.
6: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많은 분들께 행복한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좀 늘었거든요.
5: 에?
4: 아, 늘긴 늘었대요.
6: 늘었어요. 1을 넘었어요.
4: 어, 늘긴 늘었어요. Okay, so yeah, he says, I hope that everybody falls in love because we recently have been going on the increase of our birth rate. So, his track, 이승기 삭제, Delete, is going to be the track we enjoy for today,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week. 다음에 봐요. Bye!
5: Bye. Delet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ir personal photos that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yes, everybody, today joining us in the studio is none other than Xinye Chen of TIOT. Welcome to The Archive! Yes, everybody!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TIOT의 막내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The 막내, the youngest member of the group TIOT, 신예찬 is here with us. 예찬님,
1: 네.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Very nice. 악수 한번 하시죠. Very nice to meet you.
1: 시작 전에 또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다고 해주셔가지고
0: 오늘부터 저희 베프입니다.
1: 베프입니다. 베프입니다.
0: We're gonna be the new besties now.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청취 중이세요.
1: 네네.
0: 저희 댓글 몇 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와 안녕하세요. 이분 TIOT 비주얼이라던데. 아이고.
0: Saying he 아이, is the visual member of TIOT 인정합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희희님께서 황금 막내라고.
1: 아,
0: the golden 막내.
1: 아, 골드 막내.
0: 저희가 또 예찬이 오신다고 오늘 그 막내 특집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일부 내내 막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거든요.
1: 제가 또.
0: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내하면 신예찬님을 빼놓을 수 없다.
1: 아, 또 그런.
0: 본인만의 막내로서의 매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떠한 능력이 있으실까요? 매력. What's your specialty as a power 막내 of the group TIOT?
1: 사실 막내하면 떠오르는 게 네. 뭐 당연하게도. 귀여움.
0: 귀여움 한번 가시죠.
1: 애교.
0: 애교.
1: 그런 게 아닐까.
0: 와, 막힘이 없습니다.
1: 여기
0: 이 카메라죠. 이게 오케이. 저희의 비주얼 카메라입니다.
1: 가겠습니다.
0: 자, 애교 갑니다. 애교 보여주십니다. Here it goes.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요. 와. 준비된 막내. 네,
1: 제가 원래 진짜 애교를 진짜 못 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정말 귀엽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
0: 그럴 리가.
1: 아 정말로.
0: 이렇게 지금 삐약삐약 하신데.
1: 아 정말로. 근데 제가 막내를 네. 시작하면서 네. 애교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0: He's like I used to not be the 애교 person, but as he became the 막내 member of TIOT, he's been training for 애교. 저희 시작부터 쉽지 않은 부탁이었는데
1: 아,
0: 훌륭하게 소화하셨습니다.
1: 준비됐습니다.
0: Okay, that was a very difficult demand, but he successfully pulled it off. He's like I am so ready for this. 다 잘을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시면서 they're all saying you're doing great. 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방송 전에. 네. 예찬님, 오늘의 TMI 하나만 던져주세요.
1: 오늘의 TMI.
0: We had a fan asking question, what's the TMI for today?
1: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0: 네.
1: 제가 최근에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네. 지내다가 오늘 또 여기 이쁘게 나오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마치고 식사까지 야채찜으로
0: 우와.
1: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최고입니다. 자기관리까지 잘하는 막내다. The TMI for today, because he knew that he's going to be on the show today. Recently, he's not been on a diet, but just for today, he went to the gym this morning. He went to have lunch, and guess what he had? Steamed veggies. Bravo. 오늘 끝나고 폭식하셔야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준비됐습니다.
0: He's going to go home and start devouring food. 자, 저희 사실 바로 친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1: 아, 베프입니다
0: 뭐,
1: 지금
0: 뭐 저희 막 아이스브레이킹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있는 팩트가 좀 있길래 저에게 좀 모아봤어요
1: 네
0: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보는 코너를 진행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we're gonna check some online facts that we were able to scrap together 자, 2007년생이시라고
1: 맞습니다
0: He's born in 2007, everybody 2007, 4월 9일
1: 맞습니다
0: 자,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elated birthday to you
1: Thank you
0: 생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보냈습니다
0: 멋있어요
1: 생일에 그 저희 멤버 형이 또 이제 뮤지컬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1: 뮤지컬에 데뷔를 하게 되셨는데 네. 그것까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갔다가 또 이제 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0: 아, 너무 행복했겠네요
1: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0: On the birthday, one of his older members he is currently on a musical show so they went to go watch the musical and then they came back home had a party together and also communicated with the fans 아니, 팬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팬분들이 화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1: 오, 역시 로티 아 좋습니다
0: 바로 팬 칭찬까지 the fans have great vibe right now again for your information for better experience of this interview I highly recommend you to come over and check out our YouTube live stream 아리랑 Radio K-pop as we're on 보이는 라디오 visual radio 자 좋습니다 저희 별명을 좀 확인해 볼게요
1: 네
0: 솜사탕?
1: 솜사탕
0: Cotton candy is your nickname?
1: It was.
2: It was.
1: 네. 제가 또 지금은 네. 흑발인데 네. 예전에 음방을 할 때 당시에 제가 투톤 염색을 했었거든요.
2: 아.
1: 근데 그때 이쪽은 화이트고 네. 이쪽은 퍼플인데 그 막 색깔이 빠지면서 막 이게 블루가 됐다가 막 핑크가 됐다가 하면서 네. 살짝 좀 솜사탕 같은
2: 아 그런 느낌이 네. 나가지고
1: 좀 머리도 좀 길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 뽀글뽀글 느낌으로.
1: 네, 그래가지고.
0: Oh, interesting. So one of his nicknames was Cotton Candy is because for this one concept, one promotion, he had double tone hair, and the top was white, and right below that was bluish, but then later on it became very very fadey, and then it looked like a cotton candy.
2: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지만 흑발 박제하셔야 돼요.
1: 아 저는
2: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 이목구비가 어떻게 이렇게 주장이 강한지.
1: 아휴, 야채찜 먹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2: 아니 말씀을 잘한다는 말씀 드렸지만 이 정도로 위트가 좋을 줄이야. Yes, everybody. I'm saying black hair on him looks so very nice. 자 피부도 좋으세요. He has great skin.
1: 아 칭찬 공격 받으면 제가 좀 이게.
2: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무조건 칭찬 폭탄입니다.
1: 아, 네, 좀 부끄러워가지고.
2: We start the interview with a lot of confidence.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잠이 많으시다고.
1: 네.
2: He sleeps a lot. It says 몇 시간까지 주무셔 보셨어요?
1: 제가 최근인데 네. 최근에 너무 피곤했던 때가 있거든요.
2: 네.
1: 그때 16시간을 자고
2: 16시간?
1: 일단 16시간을 자고 네.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한 6시간 뒤에 다시 잠들어서 또 한 8시간을 그래서 그때 날짜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한 이틀을 건너뛴 그런
2: 그 정도면 현생이 부캐 아닌가요 오히려?
1: 그런 느낌이죠.
2: 꿈속이 진짜 현생이지 네, 않나.
1: 꿈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 요즘 네 다양한 꿈도 꾸면서
2: 오케이.
1: 근데 확실히 많이 자니까 이게 네. 좋더라고요.
2: 어, 네, 좀, 건강이 진짜 어쩔 수 없이
1: 개운하고
2: 피부도 윤기가
1: 아유,
2: 굉장합니다. 메이크업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만할까요?
1: 아니, 아니. 기분 좋은 좋습니다.
0: He says, you know, at this one point recently, he was so tired. He slept 16 hours straight. He woke up for a meal, went back to a 6-hour nap, and then slept 16 more hours. He lost track of time at the time.
2: 건강 챙기면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You gotta look after yourself, indee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그닥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His favorite 네. food.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1: 네.
2: 마라탕과 에이. 탕후루다. His favorite 에이. food is 마라탕 and 탕후루. Is this true? 맞나요?
1: 아 근데 이게 살짝 그게 있는데 이게 저의 정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저 마라탕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탕후루는 막 그렇게 막 아. 막 그런 편은 아닙니다.
2: 오케이.
1: 네 옛날에 몇 번 먹었는데
2: 졸업했다 이제.
1: 네. 아 한참 됐죠 졸업. 20살입니다. 아이, 탕후루는 아이지.
2: 아 이미 졸업하셨군요.
1: 아이,
0: okay, so online information says that he's into 마라탕 and 탕후루. He's saying 마라탕 he still loves, but 탕후루 he's graduated. Long time. He's 20 years old. He said he's all grown up.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1: Yes, sir.
2: 자 최애 디저트 하나 가시죠. 업데이트 하셔야 되니까
1: 디저트.
2: 이제 팬분들께서
1: 잠깐만 네. 어른 디저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뭔가 이제 저... 본인이 최근에 좀 많이 먹는 또는 찾는
1: 많이 찾는 저는 빵
2: 빵
1: yeah.
2: He's into bread. 오,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네. 뭐 마늘빵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전 달달한 무조건 크림이 있어야 되는데
2: 아.
1: with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2: 아.
1: 완전 어른 디저트
2: 어른어른하다
1: 네,
2: 그렇죠? He's saying he loves sweet bread and he loves to pair it with of course Americano all the way. 최고죠 최고
1: 최고입니다 진짜.
2: 자 어떤 분 질문하시네 숭이숭이님께서 아 또는 뜨아
1: 아 전 무조건
2: 무조건
1: 무조건.
2: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it is for him everybody. Very cool. 이렇게까지 저희가 그 음식 얘기를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오케이 okay, 마지막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저는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신다면 he says his left cheek is softer than his right. 오른쪽 볼보다 왼쪽 볼이 더 말랑말랑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이게?
1: 그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네.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와서 그때 네. 실시간으로 해봤던 건데
2: 어때요? 지금 해보시면?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이런 것도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드려야 돼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말씀해 주시죠 몇 퍼센트입니까?
1: 어? 근데 오른쪽이 좀 더 말랑한 것 같은데요?
2: 어?
1: 여기 날마다 다른가 봐요.
2: 그 사이 변... 아, 제 생각에 16시간을 어느 쪽으로 누워서 자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느낌이
1: 아, 오늘 좀
2: 왠지 그런 게 아닐까.
1: 옆으로 잤나 보다.
2: He's saying today, you know, after testing it out, his right cheek is softer than his left. And I'm assuming it's probably because he slept on his left side today, maybe. 그래도 오늘 열심히 멋진 짤을 남겨주고 계셔서 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1: 다행입니다.
2: The fans are loving these close-up clips. 자, 좋습니다. 예찬이, 저희 이미 친해져가지고 네. 이제 본격적인 코너 가면 될 것 같아요.
1: 가시죠, 가시죠.
2: Alright, so warming up is finished.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 Let's go. Let's go.
2: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진짜로 그냥 뭐랄까 그냥 지금 좀 정말 안무하기 전에 스트레칭 정도? 이제 안무를 하셔야 돼요.
1: 아, 준비됐습니다.
2: 본격적인 코너 더 큐레이션입니다. It's called the curation, everybody. 저희가 아이돌 팀 자체를 섭외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재밌지만 멤버 한 분 한 분마다의 고유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코너입니다. 그래서 예찬님이라는 전시회장에 저희가 들어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So we're walking into 예찬's exhibition hall. 인생에 대한 exhibition hall. 세 가지의 작품이 걸리는데 골라주신 세 장의 사진이 있죠.
1: 네, 있습니다.
2: 그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생과 음악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Let's go.
2: 준비되셨을까요?
1: 됐습니다.
2: Alright, everybody. Checking out the three photos, personal pictures that Yechan chose out for us today. We're gonna walk into this exhibition hall right away. 갈까요? 첫 번째 사진?
1: 가시죠.
2: Here it goes in 3, 2, and 1. 와우. 와우. Good looking. 예찬. 와,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품 설명이죠.
1: 네,
2: 작품 설명
1: 저
2: 부탁드릴게요.
1: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욱 더 막내 시절 동글동글 예찬 신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 때가 연습생 시절이거든요.
2: 네.
1: 근데 저게 또 막 어디 올리려고 찍은 게 아니라 네. 제가 연습생이다 보니까 사진 찍는 연습을 해라.
2: 아.
1: 그런 미션을 받아 가지고 거울샷을 한번 찍어 본 그런 사진입니다.
2: 우와 우와, 연습을 시켰어요.
1: 네,
2: 사진 잘 찍어야 되니까.
1: 에이, 또 중요하니까.
2: Interesting, everybody. So this picture that I'm going to show you again, it was a picture taken when he was a trainee. At the time, the company told him to practice taking selfies so that they will have no trouble taking selfies.
1: 그럼 그 이때부터인데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2: 완벽한 네, 각도에서.
1: 제가 좀 근데 완전 외널사여가지고
2: 아, 왼쪽 얼굴
1: 의자가 너무 감사하게. 또.
2: 네.
1: 딱 여기여가지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2: 왼쪽이어서
1: 정확히 왼쪽에 있어가지고
2: 겸손하십니다.
1: 아, 아닙니다.
2: 겸손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절대 사수입니다. 지금.
2: He's saying his better side is left side and he's loving the camera position today. Very cool. 자, 연습생 생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1: 네.
2: 궁금한 게 악기 천재라 들었어요.
1: 악기 천재.
2: I heard that he's a instrumental genius. 악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신다고.
1: 이게 사실 천재까지는 아니고
2: 네.
1: 천재라기보다는 다양한 악기를 도전해봤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 어떤 악기가 있었을까요?
1: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울 기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잘하진 못하지만 시도해봤던 것만 하면은 뭐 드럼
2: 드럼?
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1: 기타
2: 기타
1: 베이스
2: 베이스
1: 트럼펫
2: 트럼펫
1: 호른
2: horns
1: 마림바
2: 아니 뭐야
1: 플룻
2: 이건 그냥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1: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2: 네.
1: 좀 많이 해봤던 거는
2: 네.
1: 드럼이랑 트럼펫 정도가
2: 트럼펫 진짜 어려운데
1: 트럼펫으로 제가 막 오케스트라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공연도 나가보고
2: 진짜로?
1: 아, 그렇습니다.
2: Wow! So ever since childhood he had opportunities to learn all these instruments guitar, bass, horn, trumpet, violin, drums, you name it and he says out of all he was quite serious with drumming and trumpet to an extent that he even played the trumpet in an orchestra. 자, 령님께서 악기 천재 모임 saying what's up with this instrumental genius? 아니 트럼펫을 저도 시도해봤거든요.
1: 아 정말요?
2: 저는 둘 다 포기했어요.
1: 아 그래요?
2: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1: 아 근데 제가 팬분들이 많이 해주신 얘기 중에
2: 네.
1: 입술이 두껍다.
2: 아 네. 요즘에 그게 또 네. 트렌드죠.
1: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또 금관악기 그 트럼펫이랑 호른이라고 아시나요?
2: 알죠.
1: 달팽이 관처럼 생긴 게 그거를 하기 전에 막 그 위에 것만 떼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2: 네네네. 그쵸 그쵸.
1: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2: 그
1: 네네네네
2: 아, 보여주세요 그 어떻게 하는 건지
1: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자 여러분 두꺼운 아름다운 입술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금관악기를 시도하셔야 된다는 예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So all of you who want beautiful lips, you gotta go learn brass instruments, everyone. He's saying maybe that's the reason why he has thick and nice looking lips. 자, 그 명란이라는 얘기가 오네요. 아니 근데 진짜 입술이 너무 이쁘시네요.
1: 명란전이 감사합니다.
2: Awesome, awesome, very cool. 그 사실 트럼펫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때도 매력적이지만 재즈를 할 때 또 아, 또 저희가 또 예찬 베이커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간 챗 베이커처럼 기대가 되네요.
1: 재즈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때 재즈에 입문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재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트럼펫이 끝났지만 네. 또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어. 언제든 다시 리마인드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 Okay, so he's saying he never really had a chance to get into jazz trumpet yet. But he, if the fans demand, if they want, he's down to go back and start playing the trumpet again.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 TIOT 팬분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매일매일 트럼펫 연습하고 네. 있나? 재즈 트럼펫 할 수 있나?
1: 재즈 트럼펫.
2: 아니, 나중에 지금 느낌이 굉장히 고급지고 분위기 있게 나이가 드실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2: 그때쯤 가서 재즈 이렇게 트럼펫 하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1: 그려집니다
2: 듭니다.
1: 지금.
2: 좋습니다. Awesome, awesome. I'm saying, you know, I have a feeling that he's going to mature into a very cool man, and I can so see him playing the trumpet in the future. That'd be so cool.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 네.
2: 만능캐. 고등학교 때 댄스부도 했었다고.
1: 아하.
2: He was in the dance crew in high school. 언제부터예요 이게? 몇 학년 때부터?
1: 고등학교 들어가고.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2: As soon as he went into high school, he joined the dance crew. 계기가 있었어요? 춤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냥?
1: 춤을 원래 좋아했는데 네. 제가 원래 드럼으로 밴드부를 네. 했었거든요.
2: 오.
1: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밴드부랑 댄스부를 같이 하는 게 좀 네. 시간이 애매해서 밴드부만 하다가 중학교 마지막 축제 때 춤을 한번 춰보자. 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전까지 좀 막 부끄러워가지고 안 하다가 네. 딱 했는데 아 이게 드럼으로 밴드 무대 하는 거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2: 아 춤추는 게
1: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들어가 보자 네.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는 결국 밴드부랑 댄스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와. 하게 됐었습니다.
2: 아니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가 이건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Okay, he's 네. saying, you know, he was a part of the school band in high school. But this one point, he decided to join the dance crew. At the end of middle school, he decided to go on the stage with friends once and for all. You know, for the sake of experience, go and dance on stage. He fell in love with the performance. And later on, he took part in both clubs and high school. But 그 와중에 수학시험에서 96점을 받을 정도로 아하.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1: 근데 이게
2: 네.
1: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2: Ooh, it's a fact,
1: 공부를
2: everyone.
1: 중학교 때 점수고
2: 네.
1: 고등학교 오면서 제가 그 연습생을 준비하면서

0: He's saying it is a true fact that he got 96 on a math exam in middle school, everybody. And he also said because he started his training life as he jumped into high school, he was not able to really fully focus in the studies. So the grades weren't as great. But I'm saying, you know, there's a whole thing in the K-pop market where people say, I should have given birth to this member, meaning they're so proud of all the accomplishments. And he was even a part of, you know, Prodigy Academy, Youngjaewon. That is... incredible. 신기하네요, 진짜. 자, very cool. 이렇게 해서 지금 첫 작품을 확인을 해봤는데
1: yes.
0: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오늘 곡을 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말씀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1: 아, 그러니까요.
0: 그냥 파트 2로 가면 어떨까요?
1: 가시죠.
0: 괜찮을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Okay, instead of listening to a song,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part 2. 제 생각에 저희 PD님도 지금 오케이 해주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We're
1: 가시죠.
0: gonna jump straight into part 2, everybody. 두 번째 작품으로 뛰어들게요. 갑니다. 3, 2, 1, go!
1: 와우!
0: 굉장히 멋진 사진이네요. 이게 뭐죠?
1: 아주 감성이 낭낭한 사진인데요.
0: 낭낭.
1: 제가 TIOT라는 그룹에
0: 네.
1: 합류를 했거든요.
0: 아...
1: 원래 형들 4명이 프리데뷔를 했다가 정식
0: 네.
1: 데뷔 때 제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0: 그렇구나.
1: 제가 합류하고 정식 데뷔를 하기 또 전에 선공개곡으로 네. 가나요라는 곡을 Moonrise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신예찬의 첫 사진이었습니다.
0: 와, 그러면 처음으로 신예찬을 공개한 공식 사진이라
1: 그렇죠.
0: 바로 이 사진.
1: 네.
0: Wow, beautiful. He's saying he actually joined the team TIOT quite late. The other members debuted, they had this pre-debut promotion already, but later on, as Yechan joined, this was the first ever official picture to be announced and to be published. And he is saying at the time, they released a pre-release track called 가나요 Moonrise. 자, 어떠셨어요?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1: 사실... 저 사진에서 그 제가 되게 얼굴도 안 나오고
0: 네.
1: 맨 밑에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0: 다시 봐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1: 네, 이게 살짝 저를 제가 참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0: 네.
1: 위에 형들이 4명 달리고 있고
0: 여기 바로 있으시고
1: 네, 그리고 맨 밑에 저만 뒤따라가는 느낌으로
0: 아~
1: 네, 있거든요.
0: 이런 연출이었구나.
1: 네, 그래서 이게 뮤직비디오도 제가 좀
0: 네.
1: 같이 형들에게 몰래 따라다니면서 참여하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 때는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제대로
0: 네.
1: 그렇지만서도 뭔가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0: 어.
1: 뭔가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의 비주얼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설레기도 했지만
0: 네.
1: 뭔가 너무나도 멋진 형들이 만들어져 있는 팀에 제가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걱정도 되면서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반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Okay. He is saying when this was first released, the music video was also beautiful. And as you saw in the photo that we showed you just now, on the top, you have other members that pre-debuted. And in the bottom, you do see Yechan chasing after them. And that's the whole story in the music video too. At the time of release, he was very, very happy and excited on one end. But on the other end, he was very nervous and worrying about like all the things. Like, am I good enough to join the team and all that? Because TIOT was already a fantastic team. 예찬님의 합류로 인해서 훨씬 더 다채로워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팬분들도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좀 부럽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끼고 싶을 만큼.
1: 어, 언제든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0: I love the
1: mood
0: of the artists, the members, and the fans. Very, very cool. 자,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연수생 기간 때
1: 네.
0: 헬스장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아하.
0: 이게 뭐예요? He was banned from a gym, fitness gym.
1: 이게
0: 네.
1: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헬스장을 가진 않았고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했었는데 그 연습생을 하면서 뭔가 자세 교정
0: 네.
1: 그런 거랑 겸사겸사해서 헬스장을 보내주셨어요.
0: 음흠.
1: PT를 받으면서. 근데 제가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너무 붙어버린 거예요.
0: 아.
1: 근데 이게 제가 막 워낙 큰 키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살짝 이 좀 레고 같은 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이렇게 살짝
0: 각이 제대로졌구나.
1: 네, 네, 이게 되니까
0: 네.
1: 너무 살짝 좀 춤추거나 이럴 때 좀 둔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막내 이미지가 강할 것 같은데 살짝 얼굴은 동글동글한데 몸이 갑자기 막 이러면은 조금 이미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너는 헬스장 금지다. 라는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0: 회사분들

0: Yes. Oh, okay. So he said that he loves to exercise and hit the gym. I'm not at the gym, but exercise in total. In the beginning, he was just, you know, home training, doing push-ups and all those kind of stuff. But later on, as he became a trainee, he wanted better form and better posture. So he decided to go to the gym with a personal trainer and all that. But guess what? He was getting bigger and much more buff. He kind of labeled it as like Lego-looking body. And later on, the company thought, you know, it doesn't really suit the 막내 image and the concept that they were going for. So he was banned from going to the gym.
1: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신가 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1: 어깨가 굉장히 넓으십니다.
2: 아이, 감사합니다.
1: He has very broad shoulders, indeed. 아이, 나중에 또 근데 운동했던 몸인 거 티가 나요.
2: 아이, 감사합니다.
1: You can definitely tell that he has been hitting. 요즘에도 운동 다니세요?
2: 운동을 계속 그 이후로 다니진 못하고.
1: 아예?
2: 네, 아예 안 다니고.
1: 그렇구나.
2: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잘 좋아해가지고.
1: 정도로.
2: 트레이닝 정도만 하고
1: okay. 있습니다. 나중에 짐승남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2: 아, 준비됐습니다.
1: One day we'll be able to 예천사 beast mode.
2: 트럼펫 불면서.
1: 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트럼펫 네, 불면서.
2: 계속
1: 이두가 중요하니까 네. 그때. 오키도키. 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혹시나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TIOT라는 팀명에 대한 의미가
2: 네.
1: 아, 궁금합니다.
2: 네. TIOT는 줄임말인데요.
1: 네.
2: This time is our turn.
1: This time it's our turn.
2: Yeah.
1: Oh, that is the meaning behind TIOT. This time is our turn. 우리 차례다.
2: 네, 맞습니다.
1: Okay. 또 궁금한 게
2: 네.
1: 그 보통 데뷔명 나오면
2: 네.
1: 멤버들도 무대명을 한번 물어보긴 하지 않아요?
2: 네, 네.
1: 어땠어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예찬님?
2: 근데 저는 사실 네. 합류다 하다 보니까
1: 네.
2: 이미 TIOT가 정해져 있었어 가지고
1: 아.
2: 네, 저는 이미 이게 정해진 상태로 들어온 거라
1: 네.
2: 근데 저는 만족하면서 들어왔습니다.
1: 그냥 본명 쓸 수 있다는 게
2: 네.
1: Oh, okay. I was asking him were there any opportunities in which he could have used a stage name? He says that because he later on joined the team, he didn't really have the option, but he's very happy that he's using the name Shin Ye-chan. 예찬님 혹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What's the meaning behind your name, 예찬?
2: 제가 기독교 지만이어가지고
1: okay.
2: 예수님 찬양이라는
1: 아 진짜요?
2: 네, 한글말입니다.
1: 한글이구나.
2: 네, 한자.
1: 아, 어?
2: 선생님도
1: 아 선생님도 해 맞아요.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아, 저도
2: 네.
1: 요한이어가지고
2: 네네네.
1: 아, 그렇구나. So the meaning behind this name is 예찬 everyone standing for Jesus praising. So praise the Lord is the meaning behind the name. Beautiful name by the way.
2: Thank you.
1: 신 씨도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2: 아,
1: 신씨야 다 가진 남자입니다.
2: 감사합니다 아버지.
1: He's like thank you dad for the beautiful name which is cute. 제가 지금 보니까 사랑받는 법을 아십니다. You know how to be loved and you know how to attract people. 자 저뿐만이 아니라 팬분들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플러팅 장인이다.
2: 아하.
1: The fans have been mentioning out that Ye-chan is flirting king, flirting guru, social king. 인정하십니까?
2: 근데 이게 조금 저는
1: 네.
2: 살짝 억울한 면이 있는 게
1: 네.
2: 이게 막 제가 막 플러팅을 막 준비해 가고 막
1: 네.
2: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1: 아 이것 봐 지금도 플러팅 하고
2: 아니,
1: 있어.
2: 그게 아니고
1: 네.
2: 아니, 팬들을 보면은 이게 막 나와요 이게 막
1: 이 사랑스러움이
2: 네 막 귀여워서 미치겠고 막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막 준비해 가고 절대 막 이 말을 꼭 해야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팅 장인보다는 진심 가득한 한 소년으로 맞으시면. 감사합니다.
1: 아 최고다 막내 진짜. 아 최고 최강 막내 맞네요.
2: 아이, 감사합니다.
1: 아 멤버분들도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2: 네.
1: 마음을 홀릴 수가 있나. Okay, so he's saying he never really practices or prepares any of these stage banters or ments or these flirtatious quotes or anything. But he's saying he's being very transparent with his feelings. Whenever he sees the fans and all that, he loves them. He finds them so cute that he cannot hide that emotion. 그 팬분들 1대1로 오프라인 만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이 찾아오셨다고 들었어요.
2: 깜짝 놀랐습니다.
1: We have a lot of fans waiting outside the station today. 자, 플러팅 기대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2: 아이, 네. 준비됐습니다.
1: 아, 오늘 저랑도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2: Yes, sir,
1: 친하게
2: yes,
1: 지내시죠.
2: Sir,
1: we're gonna be good friends later on. 자,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라주신 곡이 가나요.
2: 네.
1: Moonrise. 곡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곡은 제가 TIOT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정식 데뷔 전에 선공개로 발매된 곡인데요. 가사 내용도 너무 이쁘고 뮤비 내용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번 뮤직비디오와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Awesome.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a song, and this is going to be Moonrise Kanayo by T.I.O.T. Again, this is a song that he paired with the image that we showed you for the second piece of the exhibition, the pre-release track before his official debut joining T.I.O.T. This is Kanayo, Moonrise by T.I.O.T.

0: And there it was, everybody. A wonderful song, 가나요, Moonrise by T.I.O.T. 자, 예찬님, 댓글 네. 몇 개 읽어주시죠.
1: 네. 예찬이 라디오 너무 잘해요.
0: Oh, 예찬 so such a great job on the radio show.
1: Thank you. 가나요 진짜 아름다운 노래. 아, 맞습니다.
0: 아름답긴 합니다. Moonrise is a beautiful song, one listener said. 하나만 더 읽어주실까요?
1: 아이 귀여워.
0: So cute. 아, says 제가... one of the listeners.
1: 귀여워란 네. 말을 네. 언제쯤 졸업할 수 있을지.
0: 졸업 하지 마세요. 귀엽다는 표현을 나중에 안 해주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아무한테나 귀엽다. 요즘에는 사랑해보다 귀여워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1: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0: All right. He's saying, when will I be able to graduate the term? 귀여워, so cute. I'm saying, you know, later on, you gotta enjoy it right now. And saying you're cute is actually more powerful than saying I love you. 자, very, very cool.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 네.
0: 벌써 세 번째 작품을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1: Yes, yes.
0: Time to check out the last piece of art in Yechan's exhibition today. Here it goes. 3, 2, and 1.
1: 와우.
0: 자,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입니다.
1: 저 사진은 바로바로
2: 네.
1: 아까 얘기해 주셨던 저의 20살 생일
2: 와.
1: 찍은 사진입니다.
0: Happy birthday! That's a picture taken for his 20th birthday, everybody. Okay,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0: 불과 지난달,
1: 그렇죠.
0: 4주 전.
1: 그렇죠, 그렇죠.
0: It was taken a month ago. Again, he said that he spent the birthday at a musical show and he came back to interact with the fans. 어때요? 스무 살 된 기분?
1: 뭔가
0: 네.
1: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학생 때 내가 스무 살 될 것 같지 않고 평생 내가 고등학생, 중학생일 것 같고 근데 정말 실감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도 막내고 팀에서도 막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막내의 본분을 놓은 느낌? 뭔가 성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진짜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또 막 생일이 지나서 정말 만 19세가 돼버리니까 현재가 막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요즘 열심히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0: 예찬이 귀여우십니다. Yechan is saying when he turned 20, he couldn't believe it. You know, being i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and all that, he always thought, you know, I'll never turn 20 and all that. But guess what? He's now 20 years old. And he's saying because he was the youngest member of both his family and within the members, it felt unreal. But he is saying right now, internationally, she's 19, meaning he really thinks of the remaining 19 years old, the year, as being very, very precious. Very cute, I am saying too. 자, 성인 되셨으니까 또 성인 됨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제가 최근에
0: you wanna accomplish.
1: 최근에 또 하나 했는데요.
0: 뭐예요?
1: 아, 두 개 했습니다.
0: 두 개나?
1: 일단
0: 네.
1: 또 이제 PC방
0: 네.
1: 그런 데를
0: 네.
1: 10시 넘으면 원래 못 간단 말이죠. 최근에 팬분들께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0: 10시를 지났는데도 네. PC방에서
1: 그게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10시 넘어도
0: 권력자다.
1: 네, 제가 갈 때마다 검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아, 네 하고 갔는데 최근에 형이랑 멤버 형이랑 네. 갔다가 또 감사하게도 좀 검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0: 아.
1: 근데 발걸음을 제가 미리 보고 있었어가지고 오실 때부터 이미 주머니에서 꺼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재빠르게 드리고 완료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0: 이제는 합법적으로
1: 그렇죠.
0: 아무 뭐 걱정 없이
1: 아무것도
0: 게임 한 판을 끝낼 수 있다.
1: 네, 편안하게 걱정 없이
0: 굉장한 권력입니다. 그거.
1: 권력 있었어요.
0: Okay, he's saying one thing that he loves about being an adult right now is the fact that he can stay in PC cafes, PC rooms after 10 p.m. Recently, he went to PC cafe with his older, with his member brother, I think. They went together and they saw one of the employees coming by asking for his personal ID. He was so ready to show it off and he was able to, of course, legally end the game over 10 p.m. 10시에 가게 되면 그 시간 안에 게임 끝내느라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1: 그쵸,
0: 마음이.
1: 그쵸.
0: 이야, 이제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1: 두 번째
0: 뭐였을까요? What's the second thing you've accomplished?
1: 제가 친구가
0: 네.
1: 저기 멀리 살아서
0: 네.
1: 전라남도에 살았으니까 본가 친구여서 그 친구가 이번에 또 대학교 때문에 저번에 시험을 보러 올라왔었거든요.
0: 네.
1: 실기를 보러.
0: 응.
1: 그래서 올라왔는데 또 이제 마땅히 같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0: 네.
1: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야, 우리 스무 살이다. 우리 이제 찜질방에서 잘 수 있다. 해서 같이 그때 밥을 먹고
0: 네.
1: 당당하게 찜질방으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0: 아, 최고네요. 성인 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이제 진짜. 여러분 그 예찬님 혹시나 찜질방에 가셨다 만나게 되면 그냥 몸 재우시길 바랍니다. A second thing he did, he had a childhood friend from his hometown, 전라남도, which is 전라 southern province. The friend came to Seoul at this one point recently for college entrance exam. And because they did not have a place to stay, they decided to go to 찜질방, which is a Korean style spa, and spend overnight over there. And again, it's only possible because they are adults now. Again, biggest congratulations to Yechan. 자, 좋습니다. 저희가 성인도 되셨고 이제
1: 네.
0: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심지어 방송도 10시 넘어서 할 수 있고 이제 공연도 10시 넘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1: 네.
0: 자, 바로 올해부터
1: 네.
0: 해외에서의 다양한 콘서트들이 잡혀 있다고.
1: Yes, sir.
0: 자, 확인해 보시면 8월 22일 싱가포르에서 뭘 하신 들었어요.
1: 오, 맞습니다.
0: You have a schedule in Singapore, August 22nd. 한번 yes, 설명 부탁드릴게요. What's coming up?
1: 저희가 네.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오. 반응도 너무 좋고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서 네. 감사하게 좋은 기회로 이번에 한 번 더 싱가포르 와. 콘서트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0: Congratulations. The team, they did perform in Singapore recently. And then the feedbacks and everything was so very great. And the fans loved them that they're going back to Singapore SOTA Concert Hall for a very special fan event and a concert August 22nd. If any of you are tuning in from Singapore, make sure to go check out TIOT.
1: Let's
0: everyone.
1: go.
0: Let's go. 자, 해외 공연 너무 즐겁죠?
1: 네, 너무 즐겁죠.
0: 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나중에? 나는 여긴 꼭 가보고 싶다.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 Anywhere you would love to go and perform in.
1: 아직 LA에 LA. 가보지 못한 것 같아서
0: Los Angeles.
1: 네, 지금 생각나는 곳은 거긴 것 같습니다.
0: He would love to go perform in Los Angeles one day.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I can get that sense that he speaks English quite fluently. 아니, 리액션이 이미 영어 베이스 리액션이에요.
1: Thank you.
0: But let's get it. 이런 것도 하고 막.
1: Let's go.
0: I can so see him conversating with the fans in English too.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가 하나가 남았어요. 벌써.
1: 네.
0: We have
1: 벌써.
0: one final corner left, everybody. One final corner. 저희가 예찬님을 위해서
1: 네.
0: 그냥 오시다 가면 아쉬우니까
1: 네네.
0: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찬님을 위해서 저희 아카이브만의 포토부스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1: 오.
0: Everybody, 네. we have prepared the archive photo booth. 자, 요즘에 유명한 그 땡땡 네컷 이런 거 아시죠?
1: 아, 땡땡 네컷. 라이브 네컷.
0: 라이브 네컷.
1: Sir.
0: 4컷 포토 세션을 지금 가져볼 텐데 네. 저희가 20초 시간을 잴 거예요.
1: 네.
0: 네, 제가 3, 2, 1 하면 포즈를 하나씩 취해 주시면서 네 장을 네.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준비되셨을까요?
1: 준비됐습니다.
0: 리허설 같은 거 필요 없으실까요? 준비된 막내로서 입도 한번 푸시고.
1: 네.
0: So we're going to give him 20 seconds to complete this four-cut photo booth section, everybody. I think he's getting warmed up right now. 아니, 어떤 포즈를 취하시려고 지금 몸을 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 푸시업 하시는 거 아니죠? 자, 해볼까요?
1: 네.
0: He's ready for this. 제가 타임 클락 드리면서 3, 2, 1 하겠습니다. 네. Everybody. 최대생 아니시죠? He's giving me the sports vibe right now. 갑니다. 시작. 3, 2, 1.
1: 스무살.
0: 3, 2, 1. Awesome. 3, 2, 1. Oh, that was sexy. And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3, 2, 1. There it was.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Awesome.
1: 감사합니다.
0: Our fans are loving it. 디디님께서 20살, 20살 포즈. Let's go. 20 years old pose. Let's go. 아니, 정말 다양한 컨셉이 있었어요.
1: 아, 그럼요. 준비됐습니다.
0: 분명히 중간에 섹시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럼.
0: I saw that sexy. 앙코르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뭘 분명히 하셨는데. 오, 내일 어른입니다. 어른.
1: 사실 제가 이런 포즈만 네 개 다 하고 싶었는데. 저 추금이어 가지고. 또 팬분들이 또 막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0: 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아, 정말요?
0: 네. He's saying that sexy kind of vibe is something he would love to go for next. But he's saying the fans, I don't think they love that sexiness. But I'm saying the fans are loving it right now. 04 찬이님께서 귀요밍이라고 하시고요. Yellove님께서 일본어로 카와이이라고 하십니다.
1: 가와이.
0: Saying you're so cute. 준우님께서 남자 포즈 웃기다. Saying that man pose was so cool. More like funny. 아, 잘 어울리셨습니다. 확실히.
1: 감사합니다.
0: Awesome.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너무 빠르네요, 시간이.
0: 그렇죠, 시간 너무 빠르죠. Time is already up, everybody. It's about, 저희 한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We have about 3 minutes left. 저희 주말 코너인 끝말잇기 게임이 하나 있는데
1: 네.
0: 그 곡으로 저희가 처음 틀어드렸던 My Pride라는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1: 이게 또 저희가 라디오를 나오고
0: 네.
1: 또 오늘을 통해서 새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곡 중에 저의 최애곡이거든요.
0: 아,
1: 정말 좋아하는 네.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네, 이 노래도 좋으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는 느낌인 거죠.
0: Okay, so he is saying he did choose out My Pride by T.I.O.T. That was the first track we played for you in the second hour. He says this is his personal favorite. And for those of you who might be seeing him for the first time, please check out T.I.O.T.'s My Pride. And hopefully you'll be able to go ahead and support the team T.I.O.T. and the best 막내 member, 신예찬, right here. 자, 령님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가지 마요. Saying, please don't go. 저희도 안 보내드리고 okay. 싶습니다, 진짜.
1: 저도 안 가고 싶습니다 지금.
0: 내일도 오실래요?
1: 좋습니다. 몇 시에?
0: 매일 4시에 저녁이 있습니다.
1: 오케이, 내일 트럼펫 들고.
0: I'm like, you should come back tomorrow. He's like, I'll be back with a trumpet. 지키셔야 돼요. 네, 저 이따 나가시기 전에 계약. So, we might have a contract somewhere, so he might have signed it off later on.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기대할 법한 것들.
1: 네.
0: 그리고 뭐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히.
1: 네. 이제 저희가 또 돌아오는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정말 지금까지 했던 앨범들보다 더 많이 멤버들이 엄청 많이 참여한 그런 앨범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팬들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라디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팀으로도 많이 나가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정말 처음이라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요한 선생님과 다음에 또 정말 저 진심입니다. 정말 계약서 쓰고 싶어요. 지금. 다음에 또 많이 많이 나와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마 저희 작가님께서 지금 프린트하고 계실 거예요. he is saying last words, everyone. The team T.I.O.T. and the company, they're working very hard for the comeback album. And he's saying, unlike the previous albums, this album,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production. The members and everything is more going to be a participatory album.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nd he's also saying he loves radio, the medium itself. And he's saying it was his first time being able to be on a radio show by himself talking about personal stories. He had so much fun. And he's like, if possible, he will love to come back and you know be a family of the archive. 저희 아카이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1: 감사합니다.
0: 오늘 가시기 전에 저랑 또 얘기 좀 나누시죠. We should have some personal talk right after this. 자, 만듀님께서 아리랑 라디오 최적의 인재라고. Well, the listener is saying Yechan is perfect, perfect prodigy for Arirang Radio, and I cannot say no to that. 저도 인정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에 너무 적합하신 멤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찬이 저희 마지막 곡입니다.
1: 네.
0: 10분조차 every 10 minutes.
1: Every 10 minutes.
0: We're gonna let you off with the final tune that's called Every 10 Minutes by T.I.O.T. 짧게 곡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곡은 제가 아까 저의 생일 사진과 같이 고른 곡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20살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현재가 소중하고 그냥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곡 내용이 10분조차 소중하다.
0: 오.
1: 이건 살짝 곡의 내용은 팬분들께 하는 내용이지만 너무 닮은 것 같아서 내용이 10분조차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이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0: Okay, the final tune. This is talking about how precious 10 minutes is, everyone.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he does with the fans too. He's saying he's really appreciating every single moment. He says it's a really good song, so please go ahead and check out the song. And hopefully, the song will fly straight into your playlist. 저희 하나 둘 셋은 빠이빠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슬프죠?
1: 네.
0: 저도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클로즈업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The Archive produced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hosted by Yohan Lee. And of course, today with our special guest, Yechan, we had a wonderful time together. Go ahead, send your love and support to Shin Yechan and T.I.O.T. too. Lett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10분조차, Every 10 Minutes by T.I.O.T. We'll say goodbye together in 3, 2, 1. Bye-bye! Bye-bye.

시작 어쩌면 도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때서 다 피할래 쌓인 우편도 그냥 집 앞에 그대로 어디를 골라볼까 영화나 혼자 볼까 음악이면 보산 오바냐 오늘은 흘러 좋아 나가면 혹시 몰라 지나친 누군가 내 날 돌아볼까 Yeah, still I dive in this day night Day in day out 쓸려가더라도 난 괜찮네요 Rainfall, chaos, 최악 Just say out, can I 그럼 좀 나아져 생각 Yeah, 제덩거리가 그거 진짜 깨져 머리가 괜찮아 뭐 난리자 우리 역시 이미 별일 텐 우리가 지금 보는 저 별들의 빛

But you don't like me. But you don't like me. I want you to like me. 평소에 연락 한번 나눴던 애가 밤에 자기 심심할 때만 그래 맞아 난 나밖에 모르는 어린 놈이지 누가 부르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하는 곰이지 근데 잠깐 내가 깜빡한 선약이 하나 있어 오늘 보는 건 무리야

0: glad you're back with Humans of Jeju. And today we are joined by a very, very special guest, a singer-songwriter, Yoon Young Lo. And maybe just to jump right into the first, to hear the first introduction of himself.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이제 첫 질문은 예상하시죠?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가람과매라는 듀엣을 하고 하다가 솔로 활동을 계속 쭉 해오다가 네. 20년 전에 내려온 뮤지션 윤영로입니다.
0: 20년 전에 제주도로 오셨어요?
1: 딱 20년 됐어요.
0: Oh, okay. So, yeah, my name is Yoon Young Lo, and I'm a duet. I debuted as a member of 가람과 매, meaning river and mountain. And he's been operating himself as a solo musician for a while, and he came to Jeju 20 years ago. And ever since he stayed here on Jeju until now. 반갑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So you've been performing under the name 가람과 매. And we'd like to know why this name, how this name was created in the first place. 가람과 매라는 그 이름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1: 그 당시 제가 데뷔할 때는 특히 듀엣이나 네. 뭐 밴드나 한국적인 이름으로 짓는 게 좀 유행이었었어요.
0: 아,
1: 그래서 가람과 매라고 했죠.
0: Wow, it's very simple. That was such a trend because a lot of duet band or lots of like independent like band musicians were debuted with the name with the very traditional name, and that was a very trend. And he followed the trend as well. Okay, so you debuted in 1978. Nine, right? Just stepped away from music for some time and later returned. But what made you start making music again?
2: 1979년에 데뷔를 하셨죠?
1: 예. Yeah. 네.
0: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안 음악에서 이제 떠나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1: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네. 그럼 어떻게 또 무엇을 하고 지냈으며 어떻게 또 돌아온 계기가 있을까요?
1: 뭐 20년 전에 제주도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음악을 했었고요.
0: 네.
1: 솔로 앨범도 두 장을 했었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중들은 TV에 안 나오면 활동을 안 하는 거로 이제 인식이
0: 네.
1: 되고 있으니까 네. 그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죠.
0: Actually, 20 years ago he was in 서울에 계셨나요?
1: Yeah.
0: He was in Seoul, continuing, creating music, but I wasn't. And a lot of like. Public, a lot of general public actually believes that musicians do make music if they don't see on TV or media. But he said he continued. He never really stopped making music and following his musical journey. So yeah. This is it. All right. And so before, maybe we can take a look at his first performance at the moment. And I'd like to ask him the first song introduction. 자, 이제 라이브로 첫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이 곡을 가장 먼저 선택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늘도 오전 오후 초까지 비가 좀 왔고 그래서 제가 첫 곡은 하늘이 온다라는 노래인데 비에 대한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2: Okay, because so the title of the first performance is 하늘이 운다. It's because meaning like yeah, sky's crying. And today it like I said in the beginning of the show, it was raining like pouring on Jeju. So this is very simple reason why he chose this song as the first performance. Okay, so why don't we jump right into and listen to the first performance by Yoon Young-ro, 하늘이 운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Let's go.

0: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들으면서 댓글을 계속 읽었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웃긴 코멘트가 있었는데 K-드라마라는 청취자분께서 드링킹 송이래요. 술 마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1: 글쎄요. 뭐 좋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전 되게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0: 되게 술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노래. 그리고 엄청 진짜 목소리가 파워풀하시네요. 네, 여기서 멘트를 또 해주셨는데 Harzy Arino라는 청취자분이 Powerful Voice and Rodolfo Great Performance.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강력한 게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is going to give us 4 performances and you gotta have to look forward to it. Yeah, it's quite rare that we hear, we listen to like more than 3 songs, but here we are on Wonders of Jeju today. We're gonna have 4 performances. Okay, so we are now joined by a musician, singer-songwriter Yoon Young-no. So let's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And your music is rooted in folk music, but recently you have also explored pop or electronic sounds. What inspired you to try these new musical styles?
2: 선생님은 음악 장르가 이제 포크 쪽에 가깝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최근에는 팝이나 뭐 일렉트릭 요소까지 되게 다양한 장르도 되게 시도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제가 87년도에 솔로 1집을 내고 네. 90년도에 솔로 2집을 내고 재작년에 34년 만에 솔로 3집을 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편곡을 할 줄 몰라서 남들한테 네. 맡겼을 때는 그들의 의도에 따르게 됐죠.
2: 네.
1: 근데 이번에 3집에서는 거의 제 의도대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2: 그럼 편곡도 이제 하실 수 있게 된
1: 뭐
2: 된 거죠?
1: 그렇게 됐죠.
2: 오, 그렇군요. So he his first solo album was released in 1987, and the second one is in 1990, and his third solo album was released the year before last year, and you know, before the like third solo album, he couldn't really edit. He didn't really have that technology for himself. But then for the second and the third solo album, he was able to edit his songs. So that's actually the main reason he started like making music and editing music. And that's why he changed. He also like collaborated with other music genres, not just folks. Okay. And listening to your songs, many people feel that your life experiences are very deeply reflected in your music.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 진짜 그 삶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음악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보통 사람들은 영화나 네. 전시회나 뭐 그림 그릴 때는 모든 걸 잊고서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보잖아요.
2: 네.
1: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음악을 들었을 때, 내 공연을 봤을 때만큼은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2: Okay. So when like people go to see movie, go to watch movie or enjoy exhibitions or like painting exhibitions and so on, they usually like focus and concentrated on that scene on the spot. But for him, he has like this little wish that whenever people listen to his music, he wants them to feel very comfortable and at ease. So that's what he wants everybody when listening to his music. Okay, so time to have this second performance. All right. 두 번째 라이브를 이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을 들려 주실 예정입니까?
1: 이번에는 그 4.3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2: 네.
1: 제주에서 내려와서 음악을 하면서 그래도 뮤지션이라면 제주 4.3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2: 남몰래 흐르는 눈물 너무 궁금한데요. So the second music is gonna play. Is gonna give us like as performances. 남몰래 흐르는 눈물. Maybe I can translate as like tears, like hidden tears. Yeah, and by Yoon Young-no and. The reason he made this music is because when he first came to Jeju, he has this like thought, why what about making music about like Jeju April 3rd? Because as a musician living here on Jeju, maybe there's music that has to do something with Jeju, but not just the bright side, but the tragic side as well. So this is why he created this music, which is all about Jeju April 3rd. So why don't we listen to the second performance right away?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1: 네.
2: 그럼 가봅시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by 윤영로.

0: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joined by a musician, a singer-songwriter, Yoon Young-no. Let's now continue our conversation. So over the years, what has changed the most in a way you make music? 오랜 시간 이제 음악을 해오시면서 뭔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혹시? 어떤
1: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제주에 내려와서까지도 현실적인 노래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만의 음악을 해야 되느냐에 기로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돈 버는 음악보다는 내 음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죠.
0: 여기 제주도에서요. 굉장한 결론을 얻으셨네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So it's like a lifelong question that it like comes to his mind whether he's going to create the music that like the public like or creating music that I like. But then fortunately, yeah, he found the result and he found the answer. So he decided to follow his heart and making music that he likes that not everyone loves.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tep forward. Okay, and so moving on to our next question. And oh, so like long-time listeners say that your music has like gradually evolved over time. And what kind of direction or change feels most important to you now? 선생님의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주 많이. 아까 이제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의 음악에서 아까 선생님의 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40대 후반,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사를 써도 잘 써보려고, 멋진 글을 써보려고 곡을 만들어도 좀 코드를 더 많이 넣어서 지금 곡을 좀 화려하게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간단하고 쉬운 멜로디나 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저도 그래요.
1: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그게 어렵기도 하죠. 그 단순한 말로 그
1: 그렇지.
0: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될것 같긴 합니다.
1: 그게 제일 아직도 숙제예요.
0: So until like late 40s and mid 50s, he was trying to write lyrics, the best lyrics, and he tries to create a melody that is a little flashy. But then as he gets older, he wants to create music with the simple lyrics, a simple melody because he thinks it's the best, but it's the hardest. But he's been like struggling with that process, and that's what he wants his music to be like created as a musician. Okay, so now why don't we listen to our third performance. 세 번째 라이브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세 번째 곡은 제가 술을 별로 뭐한 달에 한 번꼴 먹을까 말까인데 술이 아주 많이 되면 취중 첫 번째 노래가 봄날은 간다라는 옛날 노래 그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그게 취중진담에서 나온 노래였나? Okay. So the third one, he explained how many times he drinks a month. Once a month he drinks. And but

0: 와우. 이거는 그래도 되게 뭔가 밝은 노래 같은데요? 밝은 노래인가요? 봄날은 간다라고 하지만 뭔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슬슬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취중 진담.
1: 이거는 아주 옛날 노래인데 그 원곡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제가 편곡을 했죠.
0: 원곡이랑은 다르군요.
1: 많이
0: 그래서
1: 다르죠.
0: 많이 다르군. Okay, so that was created like a long time ago, and he said the original song it's really different like from the original very original song. Because I felt like there's a kind of like a hope and a little bright side of this song, but you never know. Anyways, we are joined by a musician, singer-songwriter Yoon Young Lo, and there's a question.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의 노래가 어쨌든 음악 장르에서는 약간 시에 가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음악과 이런 그 가사를 딱 매칭할 때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1: 대부분 그 뮤지션들이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0: 네.
1: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곡을 만들기는 지금 조금은 더글 쓰는 것보단 많이 수월한데
0: 네.
1: 글 쓰는 게 어떨 때는 그한 곡을 한 2, 3년 걸릴 때도 있고 뭐 1년 걸릴 때도 있고 굉장히 가사 쓰기가 제일 힘들어요. 곡은
0: 멜로디보다
1: 예.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제일 힘들어하는 숙제이기도 해요.
0: 와, 글 쓰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네. Depending on the musicians, it's really the process of creating music is a little different, right? But then creating like making a melody is quite familiar for him and easier for him. But what really makes him like drives him crazy is writing lyrics. So sometimes it takes like 2 to 3 years, sometimes it takes a year, but that's the hardest part, and he's still like struggling with.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answer. 답변 감사합니다. Okay, so when you create music,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focus on?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궁금합니다.
1: 글이죠.
0: 아, 그래요? 또
1: 네.
0: 역시나.
1: 뭐 멜로디는
0: lyrics.
1: 글만 완성이 가사만 완성되면 곡은 저 같은 경우는 뭐한 반나절도 안 걸려서 뭐몇 시간도 안 걸려서 만드는데 글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Okay. Again, the hardest part of creating music for him is writing lyrics. When the lyrics is ready, making music is quite easy, simple. But then, if there's no lyrics that comes to his mind, that's really hard. He's gonna have to walk that hard, difficult path to create music. 왜냐하면은 어떤 뮤지션은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어떤 뮤지션도 가사를 먼저 쓰고 뭐 그렇게 또다 프로세스가 되게 다르니까
1: 많이 다르죠.
0: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뮤지션들이 어떻게 곡을 만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때에 따라
1: 그럼?
0: 멜로디가 먼저 생길 때도 있고 그다음 가사가 먼저 생길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언어로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딕션이 좋으시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글이 전달되는 게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글에 대해서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을 듣고. Okay,

0: 이것도 궁금한데요. Are there any artists or songs that you've been listening to recently that have influenced your work? 요즘에 뭐 자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음악 작업에 선생님 음악 작업에 영향을 주는 뮤지션이나 뭐 아티스트가 혹시 있나요?
1: 제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0: 네.
1: 모든 아티스트들이 공부하고 좋아했던 게 바로 페메슨이나 모레코네 음악을 저 역시 좋아하고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클래식을 말로 음악을 접하면서
0: 말로?
1: 예, 요즘은 라흐마니노프 음악에 좀 공부를 하면서 차에 있는 팝 CD는 없애고 클래식 CD만 있습니다.
0: 오, 클래식 오히려 클래식 곡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군요. So before he learned or studied like classical music, most like artists, a lot of like almost every artist like inspired his music. But then since like 15 years ago, he started started studying classical music and including Rachmaninoff. And now in his car, there's no like pop musician like CD or any players, but only classical music. So yeah, like classical music is the ones that inspired him most. Okay. 그러면 before we listen to his performance, his last performance, I'd like you to introduce this last song and share why you chose this for today for as the last music performance.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라이브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그리고 왜 이 곡을 마지막으로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마지막 곡은 늘이라는 노래인데
0: 네.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 노래.
1: 8년 전에 저희 포그마크하는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는 숲 같았던 선배님 조동진 선배님이 돌아가시고 장지를 다녀와서 제주도 내려와서 글을 이틀째인가 돼서 글을 금방 썼어요. 가사를.
0: 네.
1: 근데 그거를 한 거의 2년 반, 3년을 곡을 못 붙이다가
0: 네.
1: 한 5, 6년 전에 누가 이제 제 공연을 좀 하자고 그래서 공연에 이 곡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만들어서 언제나 제 공연 끝곡으로 합니다.
0: 아,
1: 이 늘
0: 마지막 노래로 항상 장식을 해주시는군요. Okay. So 8 years ago, he was kind of like performed with other folk musicians and talked about the performance or the event that they wanted to create. But then after he's a senior musician, Cho Dongjin has passed away. He returned to Jeju. But in 2 days, for some reason, lyrics just came across his mind, and then he created music right away. But it was very surprised to him because in 2 to 3 years he was not able to make music. But then with this song, he now plays this as the last performance as always. And the title of the last performance is As Always, 늘 by 윤형노. Ready?
1: Yeah.
0: Let's go.

0: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진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진짜 노래를 이렇게 멋있는 곡들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Okay, so before we like wrap up our segment, Humans of Jeju, I'd like to ask like the last question. Like looking ahead,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like to create and what plans or activities are coming up for you? 앞으로 어떤 음악을 더 해보고 싶으신지,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있다면 또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0: 네.
1: 애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과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서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0: 네, 그게 또 앞으로 숙제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 네, 소망이 있으신 거죠? Okay, so he said the goal of his life actually is to create great lyrics. Yeah. Because when great lyrics is ready, then the melody follows naturally. And he wants to create music that even like elementary school kids understand and enjoy, as well as the old people to listen and enjoy. So that's how he really hopes for his life and musical journey.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1: 고맙습니다.
0: 네. 늦었지만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또 조심하게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또볼 날을 기대하면서 좋은 글 제가 쓸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Okay, so that was singer-songwriter, musician Yoon Young-no, and hope you guys enjoyed. So that wraps up our segment, Humans of Jeju. We'll be back soon after we listen to the last song, 어쩌면 우리 by Haze.

0: that, mommy. I like that.
1: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불편한 오해들로 하지 못한 말 오늘 문을 닫아 혼자 남아 뒤늦게 뱉어봐 널 사랑한단 말 늘 표현이 사틀려서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Deni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준혁.
0: Welcome to Denim Soup.
2: Yes, we got 태훈 준혁 back in the studio inside. Let's go.
0: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3: Hello.
0: 아,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3: Hi, I'm Junior. Hello, 안녕하세요.
2: 와!
3: Yeah.
2: 잘 다녀왔어요?
0: 네, 잘 다녀왔어요.
2: 아니, 콘텐츠 왜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찍었대? 아, 귀여워 죽겠어요, 진짜.
0: 그거 보셨어요?
2: 어, 찍네.
3: 네. 아, 맞아. 레오스. 예.
2: 너무 웃겼어요. 아니, 어쩌다 보면 우리 TNX 계정이 열자마자 첫 계정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0: 어, 그래요?
2: 제 피드에. 그래서 한번 봐요.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거는 한참 또 이제 아예 그냥 릴스를 볼 때가 있잖아요.
0: 네.
2: 릴스를 보는데 또 나와요.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3: 알고리즘.
2: 알고리즘에 아, 뜨니까.
0: 감사합니다.
2: 어. 아, 근데 가서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찍었더라고요.
3: 맞아요.
2: So they did go to do a few shows in Japan and come back, and they shot a few reels while they were there. I think there's probably still going to be some more that are going to be posted. And I was just saying that a lot of times when I open my social media account, like TNX's official account comes up as like the first account on my feed, but then like there will be times where I'll be just going through my algorithm and they will pop up again, and it's like the happiest feeling ever because like our voice came up in my algorithm. It's a great feeling. Okay. 네. 그러게요. 우리 청취자분이 카메라가 네. 갑자기 초점이 안 맞은 건가요? 아니면 제 눈이 갑자기 이상해진 건가요?
0: 무슨 일이시죠?
2: 어, 약간 초점이 안 맞는 거. I think the full shot is not. Okay. I think the full shot went out of focus. Very slightly.
3: Oh,
2: very
3: yeah.
2: slightly. There we go. Look at that. 우리 청취자분들 예리한데요?
3: 그러니까요. 어, 저희도 눈치 못 챙겨.
2: 저는 되게 그냥 우리 뽀샤샥이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
0: 눈사람이 엄청 좋으시네.
2: 그러니까요. I did not catch that. Oh, look at that. Our listeners are standing on top of things.
0: 근데 yeah. 오늘 사연이 되게 좀 새롭던데요?
2: Yeah. 아이, 우리 뭐 사연이 되게 재밌기도 해서
3: 네.
2: 그냥 바로 들어가죠 뭐.
3: 좋습니다.
2: 일단은 we have our segment. 그래서 저 코너 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태현 씨부터 could you please introduce the segment please.
0: 네, part 1 balance soup. Balance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장애 때문에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ard to ask answer questions. Part 2 익명숲 Anonymous.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처방숲 Prescription.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특별히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완전 필요해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e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ah, so you guys have to choose first.
3: Yeah.
2: Now, we do a warm-up balance type of a message because there's a few messages that our listeners send in and like our writer tries to put them together.
0: Yeah.
2: So Taeyeon's gonna give us our first story.
0: Okay, part 1 balance soup. 낯가림이 심한 극내향인인데 친구랑 만나기로 한 날 일면식은 있지만 친하지 않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어쩔 땐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친구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매번 불편한데 제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서요. 그냥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2: 네. 아, 잠깐. DJ 이상. 아, 오늘 제 감정이 좀 격하더라. 이해해 주세요. 공감이 제가 대본을 보면서 좀 씩씩대면서 본
0: 아, 근데
2: 사연이 좀 많긴 했어요.
0: 저도,
2: 사실.
0: 저도 공감합니다.
2: Right? 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0: 우리 청취자분의 그 극내향인이랑 상관없이 This is rude.
1: 그렇죠.
0: 이건 솔직히 친구가 조금
2: 그렇죠.
0: It's rude.
2: Yeah, that's true.
0: It's rude. Okay, 두분 어떻게
1: 네.
0: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1: 뭐 사실 저는 매너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0: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 형적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해결을 원하시는 거면 뭐이 친구를 만나지 말던가 얘기를 하던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나 너무 티인가?
0: 근데 저도 튀기는 한데. 저도 튀기는
1: 그러니까
0: 한데.
1: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사연 같은 걸뭐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밖에 안 떠올라요.
0: 그쵸.
2: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저도 이게 뭐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사실 친구를 만나지 말던가 해결을 하려면 말을 하던가 사실 둘중 하나인 것 같아서.
0: 맞아요. 이게 지금 천 CJH님은 전 2인데 이건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저도 이게 좀 우리 청취자분이 지금 내향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마 제가 이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이러는 분들이 아 내가 이상한가? 라는 거를 좀
1: 아,
0: 깔고
1: 맞아요,
0: 들어가는
1: 맞아요, 맞아요.
0: 경향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So I feel that our listener and I've noticed that a lot of extreme introverts with their social anxiety and stuff like that, they just assume that they're gonna be in the wrong, bu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being an introvert. I think there needs to be some rules.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황에 저도 이제 이 친구인 적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제가
1: 네.
0: 만약에 태훈 씨랑 이제 너무 친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한데
1: 네.
0: 전 태훈 씨가 나이 들수록 좀 약간 너무 더이 아이가 되는
1: 아,
0: 느낌이어서
1: 네.
0: 좀 그거를 좀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을 최대한 좋게 포장을
1: 네.
0: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를 그러면 설명을 해야지.
1: 그렇죠.
0: 얘야, 친구야, 네가 너무 아이라서 너무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것 같으니 우리만 만나지 말고 나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친구를 만났으면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든가.
1: 그렇죠, 해야죠.
0: 아니, 그러니까요.
1: 전 사실 그 말씀 없으셨으면 저는 그것도 싫어요라고 해야 됐어요.
0: 그쵸.
1: 네, 아, 왜냐면 이 본인 생각 본인이 남을 생각한 거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본인을 생각한 거밖에 안 돼. 남이 불편하면.
0: 그쵸, 그쵸, 맞아요.
1: 네.
0: 맞아요. Okay, so Teo made a good point. I was saying that, I mean, so to try to make it sound like the friend is being in the right here, they might think that, okay, like my bestie is like an extreme introvert. Like I want them to meet more people instead of just me. So they're like trying to force people onto them. But like, then you have to explain the situation. And he was just like, if you didn't say the last part, I think I would have said no to to your opinion as well, because I feel that pushing that kind of stuff is going to be a little too aggressive for the situation.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눈치를 챘나 봐요. 제가 얘기를 하자마자 맞아요. 다양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설명. Tell them, please.
2: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0: 있어요.
2: 저도 진짜 상당히 내향인이라 그러니까 진짜 친하고 편한 사람도 아니면 절대 안 보거든요. 심지어 제 친구도 다 알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먼저. 혹시 뭐 친구를 데려가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긴말안 해요. 말이 길어지면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0: 근데 지금 준혁 씨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이 청취자분은 막상 만나면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가 봐요.
1: 누가요?
0: 이
1: 낯가림이 심한 분이요?
0: 우리 사연 보내준 청취자분이 왜냐면 이게 아무리 친구가 눈치가 없어도 친구가 데리고 나온 지인들을 이 청취자분이 너무 기분 나쁘게 했거나 좀 불편하게 했었으면 다시 안
1: 그렇죠.
0: 부르는 게 맞거든요?
1: 몇번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0: 그쵸? 근데 지금 그냥 한번 그랬는데 계속 그러려고 하는 거는
2: 아, 근데 그게 있어요.
0: 그냥
2: 근데
0: 그 친구가
2: 이게
0: 눈치가 없는 건가?
2: 아,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새로운 사람 만난 걸 싫어.

0: 싫어해도
1: 네.
0: 그게 싫다고 새로운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할 순 없잖아요.
1: 아,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은 솔직히 제가 만약에 준혁 씨를 처음 보는 자리가 태연 씨가 저를 불러서 지금 두 분이 있는 자리에 제가 처음 갔어요. 근데 제가 준혁 씨를 처음 보는데 준혁 씨가 그냥 아니 안녕하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놀고 준혁 씨가 계속 몇 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전 나를 데리고 온 친구한테 뭐라고 할것 같거든요. 그러면
0: 그렇죠?
1: 그 친구가 눈치를 채겠죠?
0: 그렇죠?
1: 얘랑 같이 놀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그게 반복이 안될 텐데 또이 청취자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자리 자체를 좀 맞춰주나?
2: 그런
1: 어느
2: 것
1: 정도는?
2: 같아요.
1: 그쵸?
2: 근데 불편하니까
1: 근데
2: 이제.
1: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하는데
2: 그렇죠. 그렇죠.
1: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겠죠?
2: 네, 그런 것 같아요.
1: Okay, so Junhyuk made a really interesting statement saying that he's done this with his friends. So it's to the point where like he just shows that he's uncomfortable in the situation, and it kind of has helped with his like really close friends because they know when he's uncomfortable. Like he's gonna be respectful, but he's uncomfortable, and he will show that. And I was like, you know what? You've actually sparked an idea about like what if this listener is like pretty good at these like get-togethers to the point where these people don't realize that they're uncomfortable. And they're uncomfortable, but they're also doing really good at like hanging out with these new people, and so they don't get the picture. Maybe.
0: 근데 저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어도 만약에 제가 진짜 믿는 친구가 가끔씩 데려오는 친구들은 조금 마음을 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해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1: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리노님이 막상 내 친구의 친구면 이쁜 척하고 좀 이렇게 좀좀 약간 좀 착하고 좀 약간
2: 에에에.
1: 좀 그런 사회생활적인 걸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님도 사연자분이 정말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착한 것 같다고. 너무 착한 것 같다고. So yeah, a lot of the listeners feel that yeah, if this was like a friend of a friend, even though I was uncomfortable, I would try to make the situation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nd a lot of our other listeners agree that this listener probably is way too nice, for the whole situation.
2: 근데 이게 불편한 게 그거 같아요. 이게 뭐 데려오는 친구분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친한 친구랑 시간을 쓰고 싶은데
1: 싶은데.
2: 이제 그 시간대에 내가 다른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때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 만나든지.
1: 맞아요. 근데 말을 일단 하긴 해야 돼요.
2: 네.
1: 이거는 데일밴드를 한번 쫙 찢어야 돼요. Just rip the band-aid. Just be like, 나 이거 싫어. 딱한 번만 눈 감고 하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I think telling the friend would be good. 준혁, you have a similar message.
0: Yeah.
1: 좀 비슷한 사연이 준혁 씨가 있다고.
0: 맞습니다.
1: Okay.
0: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는 있는데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자꾸 뻔한 말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작사, 작곡, 그리고 안무 제작처럼 항상 창의력 넘치는 작업을 하시는 두 분의 경우,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신경 쓰는 점이나 실천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1: 어렵다.
0: I have these specific images in my head. But whenever I try to express them, I feel like I just end up saying the same old cliches. Since you two are always doing such creative work, songwriting, composing, choreography, and producing, I'm curious, what do you focus on or practice in your daily life to make sure you're expressing things through your own unique lens?
1: 어렵다 이거.
2: 어렵네요. 근데
1: 이거는
2: 네.
1: 약간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답이 없거든요. 답은 없으니까 두 분이 좀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2: 생각 정리를
0: 근데 이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1: 일단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은 것 같기는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막 어제 꿈을 꿨는데 그게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실전을 하고 싶은데 얘와의 이 종이 또는 얘와 제 머리와의 뭔가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0: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네. 어 뭐 작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아티스트를 보다가 어 저런 안무에 내가 뭘 얹으면 되겠다. 뭔가 약간 보는 시점이 경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두 분은 특히 이제 활동도 꽤 오래 했으니까 그 좀 약간 그 노하우 좀 정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 뭐 필기를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거를 그냥 단어라도 적는지 좀 무슨, 어떤 무슨. 방식으로 두 분의 좀 뭔가를 할 때 정리를 하시나요?
2: 저는 보통 이제 저도 작업을 하니까 곡 작업 같은 걸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떠오르면 진짜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냥 밥을 먹다가 뭐 드라마를 보다가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뭔가 약간 뭐 장면을 보던가 뭐 대사를 보던가 아니면 그냥 문득 갑자기 떠오르던가 하면 만약에 제가 작업실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면 진짜 그냥 바로 가서 하고 안 되는 여건이면 그냥 바로 핸드폰? 노트나 녹음기로 해놓는 것 같아요. 뭐 멜로디가 떠오르면 녹음을 해놓고 가사나 그런 주제가 떠오르면 무조건 메모장에 적어놓고 나중에 작업실 가서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만드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러면 메모를 하실 때 막 키워드식으로 적어요? 아니면 뭐 그때그때 좀 달라요?
2: 저는 무조건 키워드식으로 적어요.
0: 키워드?
2: 네.
0: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색감이다 그러면 뭐 막 약간 막 붉은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진 연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좀 큼직큼직하게.
2: 근데 저는 약간 좀 말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도 뭐 쓸 때가 있는데 저는 보통은 약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빨강색이 아니라 뭐 이러이러했던 뭐 빨강.
0: So both of them are like So Junhyuk says that for him, if he was in walking distance or if he's in going distance to the studio, he'll try to sit himself down. And this can be like after eating or like after watching a movie or a drama or anything that just if there's something that inspires him, he'll try to do that. If not, he'll try to make a memo on his phone by recording it if it's like a top line or like, you know, writing phrases down. So it might not be just like a keyword, but like, oh, so like in this situation, like it was like a passionate red or something like that. So he'll try to write an outline about this and as well. 잠깐만. 혹시 멤버분들도 사연 보냈나요? 그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질문 혹시 은희님이 보냈나요?
3: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겠다. 몰라요. 우리 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몰라요. So one of the listeners was like, "Wait, did the members get a chance to send in any messages to the show? Because this feels like Eunhee part of said this." 태현 씨,
3: 네.
0: 생각나는 거 있어요?
3: 아,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뻔한 거만 나오는 거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뭔가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가 뻔한가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뻔한가? 그러면 뻔하지 않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씩 나오다 보면 이제 그게 뻔한가를 이제 계속 되새김질 해보고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창작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0: 오케이.
3: 네, 저도 뭐 안무 창작뿐만이 아니라 뭐 릴스 찍을 때나 혹시 구도를 잡을 때나 뭐 이런 걸 볼 때도 원래 항상 이제 그때그때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트렌드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저는 좀 많이 도전적이라고 보지만 뭔가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잘 잡아서 이 뭐 유명한 노래 릴스를 하되 뭐 구도를 바꿔본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계속해서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 이분이 하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0: 오케이. Okay. 네. So he says to ask yourself, what is a cliche? Like, what is the normal cliche? And like when you're trying to make stuff, constantly think to yourself and ask that question. Is this like a cliche of being like the norm? And he says, like, even when we do stuff and like even if we're doing a reel. So if you're going to try to follow like a reels, if something is trending, you know, do the trend. But like, try to make it your own. Try to do something new, and then you might find yourself in there as well. 사실 저도 이 뻔하다는 얘기가 좀 네. 어렵기는 한데 이 뻔함 안에서는 우리 청취자분이 본인은 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기 때문에 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 그렇죠, 또 그럴 수 있죠.
0: 그러니까 사실 사랑 얘기가 지금 거의 뭐 글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누군가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 그 수많은 얘기가 비슷비슷해요.
3: 그렇죠. 사람이 겪는 거기 때문에.
0: 그 사람 그 누가 봤을 때는 되게 뻔한 사랑 얘기인데 그 뻔한 사랑 얘기는 우리 네. 청취자분이 만들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3: 그렇죠.
0: So yeah, I feel like from the start of time we had somebody writing love novels. So I feel that love might be like a very cliche of a topic, but for you it might be something you bring a completely different side to. So think about that. Our official story. 왜요? 준혁.
2: 근데 제일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뻔한 거는 가장 고치기 쉽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봐야 돼요. 뭔가 일단 내가 안 뻔해지고 뭔가 똑같은 게 반복돼서 안 나오려면 새로운 게 나오려면 저는 그만큼 제 하드웨어가 넓어야 된다고 제가 음악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결국에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듣고 보고 따라하는 게 그대로 창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0: That's a good idea too. Okay, so he feels that for our listener, read a lot, look a lot, know a lot, just broaden your horizons, and the more you know, the more that it's going to help you to see in a different lighting. Yeah. 자, 이 본격적인 익명 수분요. 오늘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3: 또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0: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파트 2 때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노래 끝나고 바로 이제 꽁트 들어가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줘요.
3: 알겠습니다.
0: So we're gonna come back in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It's gonna be intense, so get ready for it. And after the song break, we're gonna go straight into the act. So listen carefully.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NX's track of 시간의 틈에서 or At the Moment, and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0: It's Anonymous Soup time, and we have our official story of the day with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an ex left on my feed. Have you ever scrolled to the beginning of your social media accounts? Have you ever come across an ex's trace? Time has passed and the traces mean nothing. Also, it's technically a log of your life or yourself in that era. So, do you leave it or do you erase it? Even if it might hurt a future significant other.
1: I scrolled back all my feed and found pictures from Jeju that I took last year. You know, the ones with my ex. I won't erase them, but I look really good in the pictures.
2: Well, I agree. Your pictures came out really nice. As for erasing the pictures, they were a part of a chapter in your life. But at the same time, keeping them up doesn't really look good for you either. Maybe save them on your phone and just erase them.
1: I already saved it, but I really don't know how to feel about this. I like those pictures on my feed, but I know this could cause problems later on.
2: I think it will cause problems for you. It's a memory, but your future partner might not think of it like that, or so other people might think you are still hung up on your ex.
1: This is so hard. Talking to you is making me think about it even more instead of making it easier.
0: Okay, so would you keep your memories or would you move on?
3: Our 청취자분들 이미 열내고 있어요.
4: 댓글 궁금한데요.
3: 이미 열내고 있어요.
5: 설레는 댓글 청년.
3: 우리 한국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태훈 씨, what's happening?
2: 전 애인과의 사진도 소중한 삶의 기록이라며 삭제를 망설이는 모습과 추억도 좋지만 새로운 인연에 대한 예의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사연입니다. Our listener is torn between two different mindsets. On one hand, they hesitated to delete photos of their ex because those memories were an important part of their lives. But on the other hand, they can help but think that clearing them out is the right thing to do out of respect for a potential new partner. They are really struggling with what to do.
3: 아름님은 오늘 첫 사연부터 점점점점. It looks like our listeners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대본 보자마자. 우리 청취자분들 되게 힘들구나 요즘.
2: 근데 이거를 왜 고민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긴 합니다.
3: 오케이, 자, 태훈, why 이해가 안 가요?
2: 아니 이거는 사실 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3: 오케이.
2: 당연히 현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3: 아니 미래의 애인에 대한 예의죠.
2: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4: 근데 이게 정확하게 연인이 나온 사진인 걸까요? 그러니까 연인이 같이 나온 사진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 사진인 걸까요?
3: 꽁트 느낌상은 같이 있는 사진도 있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냥 섞여 있는 느낌인 거죠.
3: 섞여 있는 느낌인 것 같고.
2: 근데 본인만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그분께서 불편하시면 지우는 게 맞아요.
3: 네. 와, 근데 오늘 갈리기는 하네요.
2: 그래요?
3: 왜?
2: 이게 갈린다고요?
3: 네. 어떤 분들은 정리해야죠를 엄청 크게 외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 왜? 왜 지워야지?
2: 사람들 쿨병 걸렸네. 장난하나. 아니 본인만 나온 거는 뭐 사실 저도 괜찮아요. 근데
3: 아 그러면 왜 지워야 되는 건가요?
2: 왜라뇨? 무슨 말하는
3: 아니, 설명을 해달래요.
4: 아 왜가 아니라 왜, 그냥 왜, 한마디로 왜. 설명해 드릴게요.
2: 방금 설명을 했는데
4: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뭐 애인이 있으시다면 그 애인분 핸드폰 딱 들어가는데 갤러리에 그분 전 애인분이랑 뽀뽀하고 안고 아주 사랑을 진하게 나누고 계신 그런 사진들이 쫘르륵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두 분이랑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그때의 나 참 예뻤을 거예요. 왜냐면 또 한 세월 또 이제 막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럼요. 또 이제 자연적으로 예뻐지기도 하고 그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뭐
2: 그쵸.
3: 뭐 그리울 수는 있는데
2: 좋은 추억이죠.
3: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남자분들이 그냥 뭐 일일이 이제 스티커 사진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사람만 지우고 돌아 이렇게 하지만 언제였더라? 제가 모아놨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전에
2: 언급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3: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 전에 만났던 분들이랑 스티커 사진 찍었던 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스티커 사진이 좀 유행이었는데 제가 어느 한 지갑에 넣어놨더라고요.
4: 아이고.
3: 근데 봤는데 나 예뻤어 인정해요. 근데 그냥 그거를 반 잘라서 두기도 좀 웃긴 거예요.
2: 그렇죠. 그냥 버리면 되죠.
3: 그래서 과감하게 갈았어요.
2: 갈기까지.
3: 그냥 집에 있는 그 종이 가는 거 있죠. 과감하게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때 나는 참 예뻤고 멋있었지만 글쎄 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까지 붙잡고 싶은 추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간 2년.
2: 그니까요.
3: 그렇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o to translate, so I'm gonna try to let the boys do some more stuff today. But there was a time where I didn't even know I had this, but like I was going through some old stuff, and I had apparently put a lot of sticker pictures of people that I either dated or kind of was in a dating type of situation. I had like these really cringy sticker pictures, and I literally shredded them because it's a waste of like, yeah, I was pretty at the time, but like to go and like cut myself out of it and like keep it there would be weird anyways. And so yeah, I agree that it was pretty and whatnot, but it's just like it's past. Like those people are in my past and there's no reason for me to, I'm not in touch with them anymore, so there's no reason for me to kind of keep them either. Yeah,
2: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나온 사진이면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이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 당연하게도 저는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위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당연히 그때 당시에 행복했던 건 뭐 어쨌든 존중을 해주되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매너가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Okay. So, yeah, Taehyun was saying that just out of respect to your current significant other or future significant other, lik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kind of like flaunt that everywhere. 우리 처방도 들어야 돼요. 투표해야 되니까.
2: 네.
3: 노래 뭘 갖고 왔어요?
2: 저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승기 선배님 삭제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근데
3: 좋다.
2: 마음을 아파하면서 삭제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목만 보고 들고 왔기 때문에 제목에 포커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Okay. So yeah, he brought 이승기 삭제 delete because he feels that it represents everything in that. Okay, 준영, what was your song?
4: 네, 뭐 저는 이번엔 조금 가사에 집중했는데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3: Mm-hmm.
4: 이적 선배님께서 부르신 걱정 말아요 그대를.
3: 오, okay. So don't worry. Ijeok's remake of the track 걱정 말아요 그대. Okay, just to kind of focus on the lyrics as well.
2: 댓글 너무 보고 싶네요.
4: 아 근데 저는 되게 이거는 만약에 상대방이 근데 상관없다면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2: 그치, 그건 뭐 상관없죠.
4: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고 싫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왜 문제냐 전 연애인데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아니, 차갑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이기적이신 거예요 그건.
2: 이별하세요.
3: Okay, so Junhyuk says that if your significant other has no problem with it, then it's fine. But if your significant other has a problem with something that you can control, he feels that you should do it out of respect. 근데 우리 외국 청취자가 꽤 그럴싸한
2: 네.
3: 의견을 냈는데요.
2: Always.
0: Always. 네. So Aaron was saying if your future partner can't accept you had a life before them, that is a red flag.
2: 그렇죠.
0: 나를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누구와도 만났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죠. Like that's it's a difference though. It's like it's not that like you don't accept it. It's like I don't want it to be flaunted.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SNS잖아요. 전화기도 아니고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진 첩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는 핸드폰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2: 소셜 네트.
0: 그냥 정말 SNS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우기면 그게 조금
2: 맞아요.
0: 의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2: 상대방의 전 과거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지만.
0: 보고 싶지는 않죠.
2: 그렇죠.
4: 보고 싶지는 않죠.
2: 그러니까
4: 그걸 안 볼 권리도 있는 건데.
2: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존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Okay. So, but all three of us agree that it's like it's on social media. It's not like we're gonna go through your like phone and like your gallery and stuff like that. We're not gonna be like, oh my god. But if it's like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and it's there, and you know it's uncomfortable to see that there. It and we express that it's uncomfortable, and they're just like, no. Then yeah. Okay. So the votes before we go into our song break. 자 우리 노래 들어가기 전에
2: 네.
0: 이승기 삭제 is at 69%. 69%예요. 이승기 삭제. 걱정 말아요. 그대 is number 31%. We'll see if this is changing after the song break. 자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투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승기 삭제 delete and Ejok's version of 걱정 말아요. 그대. So PH1 is giving us a band version of Different Summer and y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Okay, so our team is getting really, really, really heated about the situation. 우리 팀이 지금 이 질문이 상당히 좀 그런가 봐요. 지금 PD님이 보낸 질문을 들어왔는데. 네. So there's another question. 자, 일기장 또는 블로그 등에 기록되어 있는 XY 기록.
5: 네. 와.
4: 또는 SNS가 아닌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기록 or 주고받은 손편지가 남겨져 있는 것도 괜찮나요? 근데 전 이거예요. 저도 손편지를 잘 버리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5: 아 그러니까요 진짜.
4: 그러니까 이거를 안 버리는 이유가 뭐야? 그리운 거야? 아니 뭐 보고 싶은 거야? 뭐야?
5: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안 보? 아니 진짜 깜빡한 건 이해하겠거든요. 그러니까
4: 맞아요.
5: 진짜 완전 그냥 있는 거조차 까먹어버린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현 애인이 불편하다 싫다하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까먹었으니까 그냥 솔직히 버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까먹을 정도로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 이건 못 버려. What? 왜 못 버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뭐 My Precious Gollum도 아니고 왜 못 버리냐고 그걸.
4: Okay, so our I think our staff outside is like really invested because what if your significant other has a diary or a blog that has stuff about their ex that is like written in there, or if they have kept their pictures in like a folder in their phone gallery, or they've kept handwritten letters. Like, I think I'm gonna ask once, like if I was at their house or whatnot and I saw a letter, like a box of letters, I'd be like, oh, this is cute. Like, why do you keep these though? Like a serious question, not out of jealousy, but just like serious question of like, why? 그러니까 이건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요. Why?
5: 저도 궁금해.
4: Like why? Like what are what like 이게 추억이라지만 like what 추억? Like are you gonna go over and be like oh 맞아 내가 이랬지 like what is this?
6: 그거 들고 뭐 솔로지옥 환승연애 뭐 이런 거 나갈 거 아니면 그냥 없애세요.
5: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전 그러니까 친구와의 추억이거나 뭐 친구와의 젊을 때 어릴 때 추억 이런 건 괜찮겠는데 아니 굳이 전 애인과의 추억을 왜 컬렉션도 아니고 무슨
4: 고마운 추억 직접 쓴 거라 정성이 있어서 고마운 추억
5: 아니
6: 그러니까 그게
5: 아니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 그냥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점점
6: 그게 그냥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5: 아 이건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F여도 오늘은 공감을 못하겠어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무리 F여도
4: Okay, so we have TNF and Junhyuk and Taehyun are both trying not to get quote unquote too upset about this today. But they're just like, oh, because some of the listeners are just like, no, because like, you know, I wrote those handwritten letters and, you know, like, you know, I'm thankful that I had somebody who was that as well. It's like, then you need to be going on exchange or like, you know, I am solo or something like that. So unless you're going to go on those, like, don't keep them. Okay, so during the song break, 이승기's 학제 is still sitting at 55%, and 이적's track, 걱정 마요 그대 is at 45%.
6: Mm-hmm.
5: 55. 아, 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꼭 말해야겠어요. 이거. 아니,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알겠는데, 그냥 본인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세요. 왜 굳이 현물로 남겨놔가지고, 현 애인한테 상처 주고 그러세요.
4: 그냥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서 그걸 보면 뭐 이때 그랬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오글거리기는 해요. 많이 오글거리기는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5: 맞아요.
4: I mean 일기장은 솔직히 좀 달라요. 일기장은 그때 나의 기록을 했던 일기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일부러 막 찢어서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일기장 자체를 보관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막 손편지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한 박스에 그렇죠. 이 사람과의 추억이 하나 이렇게 남겨져 있을 텐데 그걸 계속 굳이 가지고 있는 굳이
6: 그러면 들고 환승연애 나가시면 돼요.
5: 들고 환승연애를 나가시면
4: okay. So we need to do the countdown to find out the results for today. It's just like why would you have to do that? Okay, so 10, 9, 8, 7, 6, 5, 4, 3, 2, 1. Oh, 이승기's updated the win for today. Delay got the win. 오, 2주 연속.
6: 어, 그렇네요.
4: 어, 2주 연속. Congratulations.
6: 감사합니다.
4: Congratulations.
6: 아니, 오늘 사연 너무 재밌었어요.
4: 어, 맞아요.
6: 네. 이게 뭔가 진짜 사연이겠죠? 보내주신 사연일 것 같은데.
4: 네, 맞아요. 다 청취자 질문들이, 아니, 저 메시지들이에요.
6: 근데 사실 이런 게 꼭 너무 본인한테만 일어난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사실 겪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아, 내 인생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고민은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4: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봤는데 불편하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6: 그리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 네.
6: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삭제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매너를 좀 지켜주셔야지.
4: I think that both of the members definitely got a little bit heated for today. 저도 대본을 보면서도 씩씩댔었는데 두 분이 저랑 한 마음이어서 좋네요.
6: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그 상대방에 대한 과거를 막 비난하지 마시고.
4: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름다운 추억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도 이렇게 막 그 지금의 현재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존중해요. 그냥 존중합니다.
5: 그냥 가끔씩 생각나면 그냥 생각난 대로 흘러가고 그런 겁니다.
4: 네. So then it's just like, yeah, keep the memories as memories, because like, you know, we respect their memories, but just don't let them stay there. Like, you know, just let it go. 네, let it go.
6: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일단 많은 분들께 행복한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좀 늘었거든요.
5: 에?
4: 아, 늘긴 늘었대요.
6: 늘었어요. 1을 넘었어요.
4: 아, 늘긴 늘었어요. Okay, so yeah, he says, I hope that everybody falls in love because we recently have been going on the increase of our birth rate. So, his track, 이승기 삭제 delete, is going to be the track we enjoy for today,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week. 다음에 봐요. Bye!
5: Bye. Delete.

시작 어쩌면 도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때서 다 피할래 쌓인 우편도 그냥 집 앞에 그대로 어디를 골라볼까 영화나 혼자 볼까 음악이면 보사노바니 오늘을 흘러줘 알 나가면 혹시 몰라 지나친 누군가는